0: TBS EFM.
1: The following public message is brought to you by the Korea Broadcast Advertising Corporation.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광고하기 좋은

있었습니다. So I once went to a restroom at a cafe and they saw the sign 화장실 깨끗이 써주세요. And this the cafe was in an area with lots of international visitors. There was this English translation underneath of that 안내문 화장실을 깨끗이 써주세요. 근데 어떻게 쓰여져 있었냐면요. 이렇게 Please clean the bathroom. 화장실을 깨끗이 써주세요. Please clean the bathroom. You see a little discrepancies in translation there, right? 아, 여기서 커피 마시면 화장실 청소까지 하고 나와야 되는구나. 아, 여기서 커피 마시고 화장실 가려면은 화장실 일본 다음에 청소도 하고 나와야 하는구나. I thought if I have a coffee there and use the bathroom, that means I'm supposed to clean it before I leave. That's what it says, actually. 물론 이제 오역이겠죠, 오역. 잘못 쓰여진 거겠지만. 화장실을 깨끗이 써주세요 하면 뭐 그냥 Please keep the restroom clean이라고 하면 되겠죠. Please keep the restroom clean instead of saying clean the restroom, bathroom. 그한 언어에서 다른 언어로 번역이 될때그 일단 그 불완전성이 있잖아요. 그 번역에서 오는. 그리고 또이 오역에서 오는 실수가 굉장히 재미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There's certain imperfection when it comes to translating from one language to another. Sometimes things simply get lost in translation. Lost in translation. 저희 코너 이름도 한때 Lost in Translation 있었죠. And sometimes those little misunderstandings and mistranslation can lead to some really funny misunderstandings. Let me say that again. So little mistranslation leading to some funny misunderstandings. 아주 재밌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제가 찾아본 게몇개 있는데, How about this one? 미끄러우니까 조심하세요. Be careful of slipping. 미끄러지는 것을 조심하세요. It is, literally right. 조심하라는 거죠. Slipping 하는 것을 be careful 하라는 것인데요. 근데 이 미끄러지는 행위를 좀 조심한다는 그런 의미처럼 들리기도 하는데, 그 행위 자체를 조심하라. 그래서 제일, 이 클리어한 방법은 caution slippery floor. 이렇게, 적는 게 가장 정확하겠죠. slippery floor, caution. 그러니까 미끄러우니까 조심하세요. 그다음에 머리 조심하세요.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Be careful of your head. 그렇게 되면은 뭐 이게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마치 당신의 머리를 경계하세요. 이 경계의 대상이 머리를 부딪히는 게 아니라 머리, 당신의 머리 자체가 경계의 대상이 되는 그런 느낌이 있죠. So right way to say it would be, watch your head or mind your head. 좀더 그게 맞는 표현이겠죠. 근데 또 굉장히 심플한 거 많습니다. 손 대지 마세요. Don't touch your hands. 본인의 손을 만지지 말라는 건데, 그죠? 이렇게 되면 뭐 심플하게 do not touch 이겠죠. do not touch. 그 다음에 출입 금지 하면은 no entrance 하면은 입구가 없다라는 뜻이죠. So it would be maybe off limits or do not enter. I don't know. That would be better way to say it. 그래서 참 이런 번역의 어떤 실수에서 오는 그런 재밌는 그런 번역 이 어떤 해석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경험한 재밌는 번역 실수는 어떤 것이 있었는지 굉장히 살면서 많이 보셨을 것 같습니다. So my question today is, have you ever come across a funny translation mistakes? 저는 그게 너무 재밌었어요. 아, 이 화장실 청소를 해야 되나라는. Please clean the bathroom. I'm sure that, 뭔가 이렇게 실수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이렇게 진짜 그게 맞는 번역으로 믿고 이렇게 쓰신 것 같지는 않은데. Just thinking about the scenario where I have to kind of, use the bathroom and having to clean the bathroom for the price of, using the bathroom. 그런 상상을 하니까 재밌더라고요. So again, let me ask you this question, sort of a light-hearted question.

question to start off the week with. 여러분들 경험한 재미있는 번역 실수. What was lost in translation? Have you ever come across a funny translation mistake? 여러분들 답변 보내주실 곳은 샵 1013, 50원의 문자 영유 부과되는 문자창 또는 유튜브 라이브스트림 또는 아까 말씀드린 카카오 오픈 채팅룸에 오셔서 답변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Let's get to song and talk more about what has been lost in translation. This is Divinyls. The song is I Touch Myself.

0: 올해 12살 성민이는 아무로 떠난 엄마를 대신해 새 동생들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1: 엄마 없어도 항상 씩씩하게 지내야 된다? 그 말을 가장 많이 하셨어요.
0: 서툴게 차린 밥상으로 동생들의 식사를 챙겨보지만 넉넉지 않은 형편에 달걀 프라이 하나도 나눠 먹는 동생들을 보며 미안한 마음만 커집니다. 성민이와 동생들의 건강한 내일을 위해 여러분의 마음을 전해주세요. 후원 문의 1544-9599 굿네이버스.

The Divinyls, I Touch Myself was the song that you listened to before the commercial break. So, Monday's show, and we've been talking about the translation mistake. 이런 재미있는 번역 실수 보신 적 있는지 여쭤보고 있는데요. I think I've talked about this a long time ago on this show, right? When you know, try to type something, when you use your computer, for that matter, sometimes we have to go back and forth between Korean and English. 보통 영어, 그 다음에 또 한국어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 키보드를 이렇게 쓰면은, 그죠? And when you do that, right, it gets kind of annoying, doesn't it? When you thought that you were on English keyboard and you start typing and then you see a Korean character. And the other way around too. 영어로 쓰고 있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는 막 한글로 이렇게 돼 있다는. So it does, we do get sort of mixed up, you know, thinking that we are on a different language. 그럴 때 보면 굉장히 좀 짜증나죠. 아, 너무 귀찮다. 예를 들어서 이제 if you only speak English, let's say that, right? That means that you have no business of converting your keyboard into another language. 영어만 할 줄 안다면은 다른 언어로 이렇게 키보드를 바꿔야 되는 일이 없잖아요. So those annoying things will not happen for you. 별로 그런 일이 없죠. 그렇게 되면은, 그죠? 하지만은 그건 좀 되게 답답했을 것 같아요. If I said I just know one language, 영어 또는 한국어만 알아서 다른 언어로 이제 바꿔야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면은 물론 편하긴 하겠지만, you know, I see it as a blessing being able to speak two languages. And knowing means knowing two different cultures. 왜냐하면 두 가지의 언어를 안다는 것은 또 두 가지의 문화에 익숙하고 이 노출이 되어 왔다는 그런 뜻이기도 하니까요. 그렇죠? So, lost in translation. Such a beautifully put phrase, don't you think? Lost in translation. 뭔가 번역을 하면서 뭔가 이렇게 소실되는 것, 뭔가 omit, skip 되는 것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것 같은데. So we are talking about that, okay? 제니님께서 오늘은 2구 영어의 확장판. As you know, we learn English expressions every Wednesday. That's why we call every Wednesday Hump Day 2구 영어, EQ 영어, right? But I guess, yeah. 월요일부터 약간 좀 영어 그런 그 모드로 너무 들어갔나 싶기도 합니다만. It's never too, you know, too much to learn more English, right? 노래 듣고 와서 또 여러분들 답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악뮤의 곡인데요. 사람들이 움직이는 게.

사람들이 움직이는 게 악뮤. 예, 곡 듣고 왔습니다. Here's one from Jenny님, who says, 친구랑 놀다, 어울리다가 play가 아니라 hangout이라는 것을 처음 알았을 때 신선한 충격이요. 장난감 같은 걸 가지고 놀 때 play. So I played with my friends. 조금 어색? I hung out with my friends. Good expression. Yes, I guess more precise expression would be hangout, right? 근데, play를 얘기해도 뜻은 통하긴 합니다. I think, here's something that I kind of try to think about, you know, 그런 이 광고, 유튜브나 그런 어떤 광고를 보면은 절대 그렇게 말하면 안 돼. 막 그런 약간 광고 좀 보시죠. Don't ever say something something in English, right? That's not, you know, precise expression. 근데 저는 그거에 대한 조금 그런 게 있어요. 왜냐면, 너무 안 돼, 절대 안돼 하면은 뭔가 말하기가 너무 힘들어지거든요. You kind of really become very shy, right? And very conscious about every little thing that you say in a certain language that you're not really comfortable with. 그렇기 때문에 말하는 거 자체를 와, 이게 혹시 틀린 건가? 이게 내가 잘못된 건가? You kind of constantly doubt yourself whether you're speaking in a precise manner. 그런 생각을 너무 하면 참 언어를 배우긴 정말 힘들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좀 루스하게 절대 안 돼라기보다는 그렇게 얘기해도 뜻은 통해라는 생각으로 틀리더라도 자주 얘기해 보는 게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잠깐 든 생각이었는데요. Okay, let's get to a song and be back with the weather report and a lot more during the part two of the show. Here is Debbie Gibson, Let's Run Away.

0: 도시 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1: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0: 이게 바로 도시 NA를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That was 김현철 32도의 여름이었습니다. So, I said 20 years ago, right? But I was wrong. It was released in 1980, 92. 거의 그러면 이제 35년 전에 김현철 씨 2집에 수록된 곡이기 때문에 32년이 된, 32년, 35년 가까이 된 곡인데요. So, I just assumed that, it was maybe, a lot cooler back then. 그죠? 근데 뭐, 실제로 비교해서는 어떨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죠? 근데, 이렇게 더웠을까라는 생각이 해보면 92년도의 여름, 그렇게 덥지는 않았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So, as I said, on Saturday we had quite a thunderstorm on Saturday. 그죠? 토요일 날 운전을 하다가 진짜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이 차를 잠깐 세워놔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in the afternoon 정말 비가 많이 오다가 또 일요일 날에는 진짜 엄청 덥고 참그 변화무쌍한 그런 날씨. 와, wow, what a weather we have here in Korea, huh? I thought. 제니님께서는 조용히 내리는 이쁜 비를 보고픈 마음에 신청한다라고 이렇게 하시면서 신청곡 주셨는데. 좋습니다. 토요일 그 비를 그좀 너무 많은 비였긴 합니다만은 그때를 생각해 볼까요? 한번 라우브의 곡입니다. Paris in the Rain.

That was Paris in the Rain, Lauve의 곡이었습니다. So the curiosity got me really kind of digging for more information on the weather in Korea back in 1992. 그때는 더 덥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호기심에 발동을 해서 조금 검색을 해봤거든요. Apparently it was a lot cooler than the weather that we are experiencing today. 이 8월 달에 서울 평균 기온, 최고 기온을 보니까 최고 기온은 막 그렇게 올라가는 게 32도 정도 이상 올라가는 날이 거의 없었네요. 아예 없었네요. And mostly it was a 28, 29, 30. 그러니까 28도에서 30도 정도 이 8월 달이 그런 온도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So compared to the weather that we are going through right now, it was a lot cooler back then. I'm not sure. I wouldn't just, you know, go and say, you know, it's due to the climate warming, right? 뭐 온난화 때문에 뭐 이런 거다라고 이렇게 뭐 말하진 않겠지만 확실히 온도 차이가 나네요. That's why I guess 김현철 the song 32도의 여름 meant quite a hot summer day. 그렇게 좀 나름 결론을 내려볼까 합니다. 괜히 오늘 주제도 아닌데 제가 호기심 발동해서 이렇게 또 이런 얘기를 하게 되었네요. 노래 듣고 와서 오늘 또 주제에 돌아와서 계속 이야기해볼까요? 딕펑스와 전지윤입니다. Soulmate.

0: So we got plenty ahead. We keep the conversation going. And then in part four of the show, Music Boutique is waiting for you as well. So we've been delving into a translation mistake or whatnot. 그럼 광고 듣고 와서 계속 이야기하죠.
1: 올해 12살 성민이는 암으로 떠난 엄마를 대신해 새 동생들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2: 엄마 없어도 항상 씩씩하게 지내야 된다? 그 말이 가장 많이 하셨어요.
1: 서툴게 차린 밥상으로 동생들의 식사를 챙겨보지만 넉넉지 않은 형편에 달걀 프라이 맛있다. 하나도 나눠 먹는 동생들을 보며 미안한 마음만 커집니다. 성민이와 동생들의 건강한 내일을 위해 여러분의 마음을 전해주세요. 후원 문의 1544-9599 굿네이버스.
0: So, translation mistakes, what were some badly translated words or any just a funny experiences involving translation errors. 7582님 메시지 주셨는데요. 7582님 says, this story is a little hard to explain because it involves a Chinese word. When I was living in China, my daughter's kindergarten asked the parents to bring in some plants for the classroom. I had no idea where to buy plants, so I ordered one online. The name of the plant that we were supposed to bring was Riruo. Riruo, since Ruobo means radish in Chinese, and Ri means green. I thought it was some kind of a green radish. I thought it would be perfect for the classroom. You know, kids could grow it and eventually harvest it. But what was delivered was skin dapsus. Apparently, Riruo has absolutely nothing to do with the green radishes. 그렇군요. 약간 이거는 언어를 이해해야지 조금 완벽하게 이해가 되는 사연이긴 한데. So, Riruo가 이제 루오보가 radish이고 Ri가 green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당연히 Riruo 하면 green radish라고 생각해서 이제 주문을 하셨는데 green radish를. 근데 도착한 건 스킨 답서스였다. 스킨 답서스는 또 뭡니까? 그렇죠. Anyways, so just turned out it wasn't the one that they were supposed to buy. 그래서 결국에는 리루어는 어떤 식물이었나요? 그게 굉장히 궁금합니다. 한국어로 번역하면 어떤 식물이었는지 궁금하네요. 그 스킨 답서스와 또 그린 라디시하고 많은 또 차이가 있었는지도 좀 궁금한데요. Anyways, let us know if you catch this message, okay? 그러면 신청곡으로 알렉스의 화분 이렇게 신청하신다고 했는데요. 듣고 와서 또 계속 이야기 나누죠. This is 7582님's who sent the story about her experience in China. Request the song is Alex 화분.

That was Alex 화분이었습니다. As I was listening to 화분, I reread the message sent in by 7582님. 제가 조금 잘못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So the plan that was supposed to bring to class is re-ruo. 그러니까 결국에 그게 이제 스킨 답서스 그이 배달이 된 거, 스킨 답서스가 바로 그 리루어. 그러니까 배달을 제대로 해준 거네요. I kind of misunderstood. 근데 이제 7582님은 그게 리가 녹색이니까 green radish, 그러니까 무 같은 거 아이들이 이제 키워서 그걸 또 수확할 수도 있으니까 무 같은 게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더니 알고 보니까 이 스킨 답서스가 온 거죠. 맞는 게온 건데 사진을 올려주셨는데 아, this is a 스킨 답서스. 오케이. 그냥 아이들이 쉽게 키울 수 있는 잎사귀 파란 그런 식물인데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Got it now. 제가 처음에 잘못 이해해서 이렇게 사진도 올려주셨네요. This is what skin dapsus is, definitely. 오케이. Okay. 감사드리고요. 베니님도 역시 사연을 올려주셨는데, It's all kind of in different languages. I can't really quite get. 근데 이제 음식점 같은 데서 밑볼 같은 밑볼이 Paul is dead라고 이렇게 번역이 된 그런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so it looks like a buffet at a hotel, and the meatball is translated as Paul is dead. I guess there must have been some sort of misunderstanding, lost in translation, going back and forth.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진은 Syrian paralysis cheese라고 돼 있는데, although I can't quite catch the meaning behind it. 어떤 느낌인지 알것 같습니다. 뭔가 이렇게 음식을 또 번역하는 데 있어서도 황당한 오류가 정말 많이 있죠. 저희 너무 잘 알죠, 그거는. 베니님께서 신청해 주신 곡은 있는데요. 곡이 있어요. 근데 어떤 곡이냐면 빛과 소금의 곡입니다. 예, 전에 이제 이소라 씨도 리메이크를 했던 곡인데 빛과 소금 버전이 저는 참 좋더라고요. It was composed by one of the members of 빛과 소금, 한경훈 씨.

빛과 소금은 내 곁에서 떠나가지 말아요. What a lovely song that is. 참그 한경훈 씨가 작곡하신 곡을 참 좋아했는데 it's one of those songs that he composed that I really love from 빛과 소금 collection. 퇴근하는 프로도님께서 생각해보니 코로나 시절에 외국에 살았는데 스몰톡 문화에 익숙하지 않았던지라 지나가던 동네 아줌마가 제가 한국에서 가져온 마스크 끈을 보면서 I like your mask strap 하길래 찐으로 그 마스크 끈이 마음에 든줄 알고 한 뭉탱이 가져다 줬던 기억이 그분 당황하셨을 듯. So I was living

abroad during the COVID time, and I wasn't really used to the culture of small talk. But one day, a woman in my neighborhood walked by and said, I like your mask strap, and that I had brought it from Korea. And I genuinely thought that she really liked it, so I brought her a whole bunch of them as a gift. 그렇죠. 외국인들이 그래요. 이렇게 지나가는 말로 별 의미 없이 I like your 뭐 I like your bag, I like your shoes 그런 얘기를 많이 하긴 하죠. But in a way 그렇게 가져다 주셨다면 또 그런 걸로 또 친근함이 어떻게 되면 이제 업그레이드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더 가까운 사이도 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보는데 아니면 말고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재밌네요. 스몰톡 문화에 익숙하지 않았던. 맞아요. In Korea, I mean, if you say we like certain thing, I like your mask strap, right? That means that you really like them. 그죠? 뭔가 이렇게 hidden motive. There is no ulterior motive of saying something like that. It means that you like it. 그러시면서 퇴근하는 프로도님께서 그 음식 분야의 오역 정말 한국 그 분야에서 지지 않죠 라고 하시면서 몇 가지 이제 그걸 올려주셨는데요. 그 6회 아주 유명하죠. 6회 6 times 라고 이렇게 오역이 된 경우가 있다고 하고요. 곰탕 is translated as you know bear 탕 bear soup 그렇죠. 그 다음에 닭똥집은 제가 언어상 방송에서 소개할 수 없는 내용이네요. 생고기 생고기는 lifestyle meat 생 means life. 동태찌개, dynamic stew. 동태, dynamic stew. Okay. 참 재밌죠. 감사드립니다. 그런 재밌는 스토리가 있었는데 오늘은 이제 음식 오역까지 가면 또 굉장히 또 다른 이야기가 될 것 같아서 제가 자제를 했는데 이렇게 또 소개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하네요. 뽀글님께서 시간을 묻는 영어에 do you have the time? 처럼 불어에서도 부자베렐라르라는 표현이 있는데 시간을 묻는 건데요. Do you have the time? 그걸 시간 있냐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노리고 관광지에서 외국 여성에게 그 질문으로 접근하는 남자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허 그렇군요. Just like English expression, do you have the time? In French, we have a similar expression, 부자베렐. To ask someone what time it is. Apparently, some people misunderstand it as, you know, if you have time, if you're available. So some guys at tourist spot actually take advantage of that, you know, with the little linguistic confusion to kind of, as a way to approach foreign tourist woman, I guess. 그쵸? 아님 말고 약간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그죠? 네. 꼭 조심하셔야겠네요. 꼭 알아가셔야 될 표현입니다. Do you have the time? 하면은 지금 몇 시냐? I don't have the time and the time is 이렇게 나 시간 없고 그 다음에 지금은 몇 시야? 라고 이렇게 두 개 다 얘기해 주면 딱 되겠네요. 명확하겠네요. 그렇죠? 뽀글님께서 신청해 주신 곡입니다. 모비의 곡인데요. 고 듣고 오겠습니다.

or DJ EQ's Daily Playlist with a Story Music Boutique. 오늘은 이 곡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 합니다. It was released in 1994. 221과 2분의 1. 그 곡 아시죠? 아주 큰 사랑을 그럼 받았던 곡이죠. 그 곡과 관련된 스토리로 오늘 뮤직 부티크를 준비해 봤습니다. So today's music boutique sort of evolves around this song, sung by Tutu released back in 1994. So this song was originally recorded by another singer. 저는 1과 2분의 1 생각하면은 그 황혜영 씨 그 모습을 생각하잖아요. But 원곡은 다른 분이 녹음을 했다고 합니다. So, but the original singer, her father strongly opposed her entering the entertainment industry. So she never actually got to promote the song. 그래서 녹음 단계 멤버이셨는데 이분이 녹음까지 마쳤지만 집안의 반대로 결국에는 데뷔를 하지 못하고 황혜영 씨가 그분의 자리에 들어가서 데뷔를 하게 됩니다. So when Tutu actually began promoting this song, 1과 2분의 1, 황혜영 sort of appeared on stage and stepped in and sort of lip-synced to the original singer's vocal. 근데 뭐 들어서 아시겠지만 그 레게 약간 그런 인플루언스가 있는 곡인데 아주 그 당시에는 신선한 충격에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호감을 불러일으켰던 그런 곡이었습니다. 그죠? 근데 아주 흥미로운 비하인드가 좀 있는데요. 하지만 먼저 이 곡을 들어보려고 하는데 for your information, it was a band actually. 저희가 잘 아는 그 이 김지훈 씨가 보컬리스트였고 but there was a musical sort of a producer figure in that group. 오지훈 씨라는 분께서 작사 작곡 편곡을 담당하셔서 사실상 음악적인 어떤 디렉터라의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And then there was another member, you know, 김지훈 and 황혜영. 그래서 이제 두 분의 이미지가 이제 저희 대중들에게 잘 알려진 건 사실이죠. 그래서 먼저 이 곡을 들어보겠습니다. 투투의 곡입니다. 1과 2분의 1.

1과 2분의 1 투트였습니다. Interesting thing about this song was, this song was added last minute. 사실 앨범에 들어갈 모든 수록곡들이 완성이 되었다고 합니다. So they had all the songs ready to be released as their first debut album. 근데 그 당시에 이제 테이프 LP가 이제 발매되던 시기였는데 이 테이프 한쪽 A사이드, B사이드 약간 곡수를 맞춰야 되잖아요. 길이를 비슷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But they need one extra song to balance the length of tapes A-side and B-side. 그래서 한 곡을 추가한 곡이 바로 이 곡이라고 합니다. Interesting, don't you think? And then they would have their CEO or 대표님 to listen to this song. And he said, okay, this one will be the hit. 이 곡이 분명히 히트칠 거야. 그래서 이 곡을 마지막에 그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만든 곡을 타이틀곡으로 내세우게 돼서 큰 사랑을 받게 됩니다. Just to summarize what I said about this song. 원래는 이제 그 이윤정이라는 보컬리스트가 녹음을 했다고 합니다. 이윤정 was the original vocalist of this song, but her parents were against her making a debut as a singer and going into the entertainment industry. 결국에는 she would not be able to make it debuting as the vocalist of this band. So instead of 이윤정, they found 황혜영 to take her spot and they would debut together. 여기까지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그원 가수가 아까 이제 잠깐 등장하죠. 노래에서는 이제 대부분 김지윤 씨가 보컬을 담당하는데 is the part, very attractive part sung by female vocalist. 그러니까 그 부분이 원래 이윤정 씨가 녹음을 했는데 근데 이윤정 하면은 저희가 떠오르는 분이 있죠. 정말 이 한국 가요사에서 기념비적인 음반으로 꼽히는 그 삐삐밴드의 문화혁명이랑 앨범을 발표했죠. Whenever you think of the name 이윤정, you think of 삐삐밴드 이윤정. So people were very quick to assume that wow, 이윤정 was the founding member of 2TU. 와, 목소리가 좀 다른데 상당히 와, 그런 스토리가 있었단 말이야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삐삐밴드의 곡을 하나 준비해 봤습니다. 그 1과 2분의 1의 여성 파트를 불렀다고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이윤정 씨가 바로 이 다음 해 삐삐밴드는 그 95년도에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면 94년도에 투투의 원년 멤버였다가 95년도에 삐삐밴드를 했단 말이야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Kind of hard to kind of assume that she would be a part of this band in 1994, 투투, and then get out of the band due to parents, disagreement, and then move on to BB band and release this song. 뭔가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그런 부분이 있죠.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노래 듣고 올게요. BB band, 안녕하세요.

So, Bippy Band, 안녕하세요. So, the question is, that voice that you heard, Bippy Band's 이윤정 and the 투투 1과 2분의 1의 original singer, could they be the same person? As I said, you know, 투투's debut was in 1994. 그럼 94년에 데뷔를 결국엔 못했잖아요. 그 싱어분이 이 1과 2분의 1을. 하지만 그 다음에 바로 이 삐삐 밴드로 데뷔를 한다? Just doesn't quite add up, don't you think? 그래서 사람들이 그게 맞는 거냐? 좀 이상하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And it turns out that 이윤정, original singer for 투투, 이 동갑내기 절친이었다고 합니다. 이 투투의 멤버들과 오지훈과 김지훈 씨와. 근데 오지훈, 김지훈 씨는 73년생입니다. Which means that the original singer 이윤정 was also 73년생. But 이윤정 of Bippy Band is not 73년생. She was born in 76. 그러니까 거기서 아 다른 사람일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에 이르는데 it turns out that they are 동명이인, just the same name, two different person. 완전 다른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약간 오해를 해서 그게 약간 루머처럼 퍼져나가서 people who just assume that, you know, 이윤정 would be that 이윤정 from Bippy Band. 그리고 이 부모님이 투투와의 데뷔를 반대하셨는데 그렇다면 삐삐 밴드와의 데뷔는 어떻게 허용을 하셨을까? You know, people were saying that, you know, if her parents were opposed to making a debut as a member of Tutu, I mean, making a debut as a member of the punk band, the Bippy Band, would have been probably more of a daunting task for 이윤정, don't you think? 그래서 이윤정 씨 또 생각이 나더라고요. 왜냐면은 she did quite a lot actually after leaving the band, the Bippy Band. 그래서 본인의 이제 솔로 앨범까지 내고 여러 가지 활동을 계속 이어오긴 합니다. So one of the interesting song that she released was when she formed a band named EE. 배우자분이 이현준 씨라는 분인데 이분도 역시 이제 아티스트 뮤지션인데 그분이 두 분이 EE라는 활동명으로 밴드로서 이제 음반을 발표했는데 It's very interesting. If you check out the music video of this song, it's very retro. 그러니까 뮤직비디오를 보면은 이게 이제 2000년대에 발표된 곡이지만 이 80년대 음악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상당히 앞서간 레트로라고 해야 될까요? Very advanced retro at the time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곡인데 곡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하나 준비했는데 EE의 곡인데요. Curiosity Kills.

이이의 Curiosity Kills with the vocalist 이윤정. 보글링께서 요즘 발표한 건가요? Voice랑 이 vibe는 good pairing이네요. It was actually released in 2008 and 2008년에 발표되는 건데 그 당시에 뮤직비디오가 더 shocking합니다. If you check out the music video, as I said, it's even more shocking because it just feels like 80s video. As you can see, the music style, the dance style is very much like a 80s, synth pop wave, that kind of vibe. And the 뮤직비디오도 역시 완전 완벽하게 싱크를 맞춰서 진짜 복고가 무엇이다라고 이렇게 알려주는 듯한 그런 뮤직비디오였습니다. Please do check it out. So, 황혜영, actually, after Tutu, actually, I mean, she was huge back then. She was like a fashion icon at the time with all this, cool, coordinations and the fashion style that she brought onto with the band, Tutu. 그래서 이, 황혜영 씨는 그 이후로 이 오락실이라는 밴드를 결성해서 데뷔를 하게 되는데, 근데 오래 활동하지 않았지만 굉장히 또 의미 있는 곡을 하나 남기게 되는데 후라는 곡입니다. And another interesting thing is the duo, the male member of 오락실 is 공정환, who is actually a very prominent actor these days. 요즘에 또 배우로 활동하시는 공정환 씨 아마 찾아보시면 아 이분 아실 만한 분인데 둘이서 이렇게 오락실이라는 밴드를 통해서 이 곡을 발표하게 됩니다. 바로 이 곡인데요. Who입니다.

자, 와서 후 오락실 시간이 없어서 마지막 투트곡 하나 더 준비했습니다. 그대 눈물까지도 Hope you enjoy today's music boutique story involving tutu and misunderstanding too. Stay cute all day and every day. Here's tutu 그대 눈물까지도.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올해 12살 성민이는 암으로 떠난 엄마를 대신해 세 동생들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2: 엄마 없어도 항상 씩씩하게 지내야 된다? 그 말을 가장 많이 하셨어요.
1: 서툴게 차린 밥상으로 동생들의 식사를 챙겨보지만 넉넉지 않은 형편에 달걀 프라이 하나도 나눠 먹는 동생들을 보며 미안한 마음만 커집니다. 성민이와 동생들의 건강한 내일을 위해 여러분의 마음을 전해주세요. 후원 문의 1544-9599 굿네이버스.
3: 在街角与旋律之间

0: 您正在收听的是 FM 101.3 TBS EFM 华语节目《天涯万里情》。
1: 世界的声音，华人的世界，
0: 天涯放映厅。

0: 您正在收听的是 FM 101.3 TBS EFM 华语节目《天涯万里情》。
1: 올해12살성민이는아무로떠난엄마를대신해새동생들의엄마가되었습니다
2: 엄마없어도항상씩씩하게지내야된다그말을가장많이하셨어요
1: 서툴게차린밥상으로동생들의식사를챙겨보지만넉넉지않은형편에달걀프라이하나도나눠먹는동생들을보며미안한마음만커집니다성민이와동생들의건강한내일을위해여러분의마음을전해주세요후원문의 1544-9599 굿네이버스

服，看看情况，喂点水。症状严重时，赶紧拨打119求助。大热天一定要小心，健康安全的夏天才更美好。

We are starting off this morning with Queen. We are the champions. I mean, if you are tuning in at this moment, in this early hour, you are already winning for today because that would obviously mean that you're already up this early in the morning and you must be getting your daily routine started. And that deserves some big, big credit, I think. We always have to give ourselves some good credits because nobody else is going to give it to you. Imagine your family members, will they speak out and say, "Oh my God, father, you're doing an amazing job just for getting up and driving me to school. Dad, you're like the best dad ever." No, they won't do that. They'll be like, "Dad, I don't want to go to school." 아, 아빠, 나 일어나기 싫어요. 이러지. 아빠, 대단해요. 오늘도 저를 데려다 주시는군요. 아빠 최고예요. 이런 말안 하거든요. So we need to give ourselves some self-credit, everyone. 그냥 아침마다 출근길에 막 정체도 있고, 또 지하철도 복잡하고, 이렇게 좀제 시간에 자리를 지키는 것만 해도 정말 대단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매일매일 또 그렇게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 정말 정말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뭐 대단한 거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 이거 자체로도 너무너무 잘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So honestly, surviving the morning rush hour is a victory in itself. If you made it to your desk in one piece today, you are already winning. So pat yourself on the back, grab that coffee, and let's get this day started, everyone, with this kind of good energy. All right, everyone, good morning to you all. I am excited to find out what you're up to this morning, how you guys are getting your day started, because we are live in the studio. 생방송으로 진행하고 있는 모닝 그루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인사가 절실하겠죠? That means that I'm always thirsty for your greeting messages. So do that. Go ahead and send me your messages. 오늘 사연과 신청곡 문자 번호 샵 1013으로 받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보이는 라디오 시청하고 계신다면 TBS EFM 유튜브 채널 들어오셔서 댓글로도 무료 참여 가능하십니다. So watch me on our viewable radio by looking for our channel TBS EFM. And I'm just so happy to see that you guys are greeting me this early. 이렇게 일찍부터 인사 건네주시는 여러분 정말 대단하십니다. Ben Sparrow listening from Europe says hello. And Penguin Killer 님도 오셨군요. 안녕하십니까? 우리 Penguin Killer 모닝 그루버. Young H 모닝 그루버, 굿모닝. 우리 반장님도 굿모닝 인사 건네주셨고요. 우리 배송 반장님께서 굿모닝입니다. 오늘 일이 일찍 끝나서 퇴근이 빨라진 관계로 모그 방송 시간에 운전대 잡고 있어야 돼가지고 출석 인사 남기고 청취 모드로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되세요. Now that must feel good. Having to finish your work shift a little early than usual. So I guess you're now just comfortably driving, listening to your favorite radio show. Such an amazing feeling. Such a great way to start your weekday. 이렇게 또한주 시작이 좋은 느낌이네요. 우리 조국 모닝 그루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해피 라이프 모닝 그루버. Good morning. 안전운전 하세요. 모닝 그루버스. That is right. Drive safely, everyone. It's always congested. So you just gotta be watching out and be careful if you're driving on the road. 우리 상민님 안녕하세요. Good morning. 우, 체니송 모닝 그루버. Good morning요. 썸머쌤. 벌써 긴팔인가요? 아직 썸머여요라고 해주셨네요. They're asking me why am I wearing long sleeves when it's still summer? 그러게요. 저 오늘 옷을 좀 너무 잘못 입고 왔나? 뭔가 괜히 처서도 지나고 이러니까 가을가을 해야 될것 같은 그런 느낌. 우리나라는 뭔가 그월 단위로 막 되게 옷 부지런히 갈아입지 않나요? Even though it feels super hot, by the time it reached the end of August, we'd be dressed up in like trench coat. 트렌드 워낙 빠르다 보니까 땀을 펄펄 흘리면서라도 그 트렌치 코트를 입어야 되고. 근데 또막 외국 나가면 막 진짜 10월이어도 더우면 다들 나시 입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뭔가 나시 입는 사람 진짜 거의 없고 9월달 막 이럴 때는 저도 약간 그런 사람이 돼버린 건가? 실내에서 자꾸 에어컨 틀고 이래서 추워가지고 입으니까 좋은데 이따가 많이 덥겠죠? Should be really hot still outside today, so I'm a little worried. 안에는 또 나시 입고 있거든요. 더우면 확 벗어버릴게요, 이따가.

It is the 24th of August, Monday morning. You're listening to Morning Groove. I'm Summer, and here is a quick look at today's weather. Even as we move into the final stretch of August, the heat is sticking around. Warm and humid air will continue to flow into the country for the time being, keeping the late summer heat in place. We are in for another hot and humid day, with scattered showers expected in parts of the country. Heat alerts are expanded and upgraded yesterday, with heat advisories back in effect across most of Seoul, while heat warnings remain in place for southern Gyeonggi, Sejong, Gwangju, Daegu, and other areas. Meanwhile, unstable atmospheric conditions could bring scattered showers to northeastern Gyeonggi, central and northern Gangwon, and areas from Chungcheong southward. Some of these showers may come with gusty winds, thunder, and lightning, with around 5 to 30 millimeters of rain expected. This afternoon, temperatures are forecast to reach 33 degrees Celsius in Seoul and 35 degrees Celsius in Jeonju and Daegu. Far to the south of the Korean Peninsula, three typhoons are currently active at the same time. Among them, typhoon number 18, Saodel, is moving northward. While it is considered unlikely to hit directly toward Korea, the warm and humid air associated with the typhoon could add to the lingering late summer heat. Current temperature outside of our Sangam studio, it is 26.6 degrees Celsius. That is it for the weather for now. Hope you have a great day ahead. And more greeting messages. Dr. Paper Morning Group. Oh, good morning, 하트. 하트, 하트. Good morning입니다. And Penguin Killer says, good morning, bye. 출장 왔습니다. 오늘은 인사드리고 이만 자러 갑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So they are greeting all the way from Paris because they are on a business trip. 사진 진짜 근사하게 멋지게 찍으셨다. 야경인데 되게 쨍하네요. 제 핸드폰은 야경을 찍으면 불빛이 엄청 번져요. 그래서 막 사진 찍기 싫더라고요. 왜 이렇게 번짐이 나? 나름 최신형인데 뭐가 이렇게 번지는지 제가 뭐 카메라를 못 만지는 걸까요? But anyways, have a great time on your business trip. 지금 날씨 좀 많이 선선해졌다고 들었어요. 바히에. 아, 바히? 뻥쇼? 별초롱장 모닝그룹아. 맛있다고 했더니 친구가 새벽 배송으로 선물을 보냈네요. 너무나 향기로운 모닝이네요 라고 해주셨네요. So a friend sent you something that you are into eating. Oh, actually drinking coffee. Nice. 이런 친구 정말 좋은 친구네요. You have some good friend. Lucky you. 감동이다 진짜. 사실 요즘에는 좋아한다 그러면은 막 선물하기 되게 쉬운 시대예요. 사실 금방금방 또 배송 오고 당일 배송 오고 이래가지고 그래? 맛있으면 이거 하나 시켜줄게. 하, 진짜 세상 부러운 친구분이십니다. 그 친구분도 모닝그룹어신가요? Anyways, 아침에 이 맛있는 커피 드시고 또 출발하시면 더 기분이 좋으실 것 같습니다. You're gonna feel so much better after sipping this cup of coffee sent from your friend. Okay, so today I asked you guys about the things that you guys have been using for so long. 내가 닳도록 오랫동안 쓰고 있는 물건 무엇인지 여쭤보고 있는데요. 키스 모닝 그룹께서 Good morning, that is my car and my watch. The same as me. So have you been riding your car for longer than I did? I rode my car for 10 years. 9 years, precisely. And I drove around a lot. So what about you? For how many years? Now, morning groupers, in advance, I'm going to let you know that if you have to respond your car or your laptop or any type of things that you have been using for so long, let me know about the year as well. Like, for how many years have you been using that product, okay? Okay, and your watch also. 시계는 오래 찰 수 있죠, 나름대로. 뭔가 유행 타지 않고 그러면 시계는 사실 딱히 뭐 버리거나 그럴 일이 없는 것 같기는 해요. 고장나거나 이런 게 아니면. 우리 킴스 팬 모닝그룹, 겨울에 집에서 입기 딱 좋은 깔깔이가 있는데요. 2004년 사관 후보생 때 보급받은 걸 아직까지 입고 있습니다. So I have this padded jacket that is perfect for wearing around the house in winter, and I'm still wearing the one I was issued back in 2004 when I was an officer candidate. 이렇게 애착 옷이 좀 있기는 있어요. 뭔가 계속 그걸 입어야만 내가 좀 편안하게 느껴지고 버리기 싫고 그런 옷이 있어요. 왠지 모르게 버리기 싫고 그것만 찾게 되고.
우리 키미스 팬 모닝그룹에서는 이 깔깔이가 그런 애착일 것 같긴 한데, 아내분께서는 싫어하시는 거 아니에요? 제발 지금 깔깔이 좀 벗어! 새거 사! 막 이러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런 경우는 종종 봤었어가지고, 그거 좀 그만 입으라고 막, 저 엄마가 아빠한테 그렇게 잔소리를 좀 했던 것 같아요. 아빠는 좋아서 입는 건데, 그거 좀 이제 그만 입어라, 막 이러면서. 근데, I don't think you're gonna be able to find that padded jacket elsewhere, right? 이제는 사고 싶어도 그 어디에서도 살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는 더 버리고 싶지가 않겠죠. 옷 이렇게 오랫동안 입는 거좀 부러운데요. 전좀 자주 이렇게 좀 갈고 새거 사고 좀 이런 스타일이어가지고. 근데 또 올해는 옷을 거의 안 샀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그냥 있는 거 돌려가지고 잘 입고 있는 것 같습니다. So I guess that is a huge change for me that I didn't buy that many clothes this year. I was trying to wear the things that I have, and I don't know. Maybe I can wear this longer. Anyways, Morning Groovers, we're talking about an item that you guys have been using for a long, long time that it is practically worn out. 좀 닳도록 내가 오랜 기간 동안 쓰고 있는 물건 어떤 건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모닝 그루버들. 하나 정도는 있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좀 나름 부엌에 오래 쓰는 아이템들이 많은 것 같아요. 쓰는 게 아니라 그냥 방치죠. 그래서 특히 뭐 양념장이라든가 제가 또 요리해보겠다고 막 깔짝깔짝 하잖아요. 그러면은 막 후추를 쓰려고 그러는데 2022년 막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1013으로 알려주세요. This is Hall and Oates. You make my dreams.

0: 올해 12살 성민이는 아무로 떠난 엄마를 대신해 새 동생들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1: 엄마 없어도 항상 씩씩하게 지내야 된다? 그 말을 가장 많이 하셨어요.
0: 서툴게 차린 밥상으로 동생들의 식사를 챙겨보지만 넉넉지 않은 형편에 달걀 프라이 하나도 나눠 먹는 동생들을 보며 미안한 마음만 커집니다. 성민이와 동생들의 건강한 내일을 위해 여러분의 마음을 전해주세요. 후원 문의 1544-9599 굿네이버스.
2: More greeting messages from Benny, 모니모니 줄모니 모닝 그루버, and 하진 모닝 그루버. 모두들 good morning입니다. Thanks for greeting me. And for our MG Q&A, what are the things that you guys have been using for a long, long time? 오랫동안 내가 쓰고 있는 물건, 무엇인가요? 꼭 애착 물건이 아닐 수도 있겠어요. 그냥 의도치 않게 오래 쓰는 걸 수도 있으니까요. Sometimes you use an item for a long time unintentionally, so it doesn't have to be an attached item at all. But anyways, let's see what else you have got for this. 우리 차니송 모닝 그룹께서는요, 저는 가죽 잠바요. 약 23년 전에 제가 대학생 때 마음 먹고 샀던 건데요. 지금은 색이 바래져서 빈티지 느낌도 나고 작년까지도 입었는데 올해에는 저희 아들이 뺏어갔어요. 아들이 입으니까 또 느낌이 다르네요. So a leather jacket that you have been wearing for I guess like 23 years ago since college. And now the color has changed and everything, so you can wear it in a vintage way. But this year, your son has took it. And I guess your son is wearing it these days. So that will really feel different. 그러니까 좋은 가죽 자켓을 사신 것 같아요. 좋은 거 하나 사셔가지고 관리 잘 하셔가지고 오래오래 입고 계신 것 같은데 이런 거는 좀 타고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거 살기 위한 돈도 필요하지만 그것을 잘 관리하고 깨끗하게 입을 수 있는 능력. 제가 뭐돈 들여서 좋은 거 사잖아요? 뭐 커피 마시는 순간, 어머나! 하면서 커피 쏟고, 마라탕 먹으면서 국물 흘리고, 좀 그렇고요. Some people are just meant for wearing clothes for a long time. Like, I've been talking about this to Park Ni-Timjangnim during the song break. For me, I can't even wear expensive shoes. I tried. I really tried. 뭐, 사실 좋은 거 사서 오래오래 입어라. 이 소리를 저희 부모님한테 엄청 많이 들었어요. 귀에 딱지 생길 정도로. 해봤어요. 안 돼요. 정말. 좋은 구두 같은 거 어디, 뭐, 결혼식 같은데 신고 가잖아요? 바로 기스나 있습니다. 아주. 뭐, 어떻게, 그냥 신발 신고 걷지 말까요? 그냥? 진짜 뭐 어떻게 해야 관리를 그렇게 잘하는 거예요? Like how do you take a good care of your clothes or your shoes? Like if you have any juicy tips, let me know. So, you know, looking at this answer, it got me thinking. So, are you the type of a person who would buy one expensive outfit and try to wear it for a long time, or are you the type who would always just continuously just can't stop buying clothes? 여러분들은 하나 사서 이렇게 좀 오래 입는 거 선호하시는지, 아니면은 그냥 그때그때 또 버리고 또 새로 사고 버리고 새로 사고 좀 이런 식으로 하시는지 궁금해지기도 하네요. It's kind of related to today's question too. So, if you have any idea on this, do let me know also. 또 이거에 대해서 저도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등판해 주시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싫증 나는 스타일이에요. 빨리빨리 좀 질려버리기 때문에 옷 같은 것도 막 진짜 좋은 거 맞춤까지 해보고 이랬거든요. 근데 그 맞춤한 옷을 딱두 번밖에 못 입었어요. 막 벌써부터 질려가지고. 그래서 그때그때 자꾸 사는데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정답이 없는 것 같아요. I guess there is like no answer to this particular question. It all has to do with your preference, but still let me know. 우리 서비 모닝 그룹은 굿모닝 출근할 때 교복처럼 카라티에 청바지를 입는데요. 카라티 안에 반팔인데 얇은 거를 사계절 입어요. 8개인가 입는데 너무 편해요. I usually wear a shirt and jeans to work. It's basically my work uniform. I wear a thin short-sleeved shirt underneath all year round. I have about eight of them, and they are so comfortable. 뭔가 이런 것좀 생각해 볼 만한 것 같은 게좀 뜬금없는 생각일 순 있는데요. 우리가 뭐 억만장자 이렇게 좀 돈이 많아지면은 막 이거 사고 저거 사고 막 명품 휘감고 막 약간 이럴 것 같잖아요. 근데 if you take a look at those CEOs of those big companies, 예를 들어서 뭐 젠슨 황 형님 같은 경우에는 좀 이렇게 비슷한 스타일로 계속 입으시잖아요. 그리고 JYP 그분이 어디 TV에 나와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옷 고르는 시간이 너무 아깝대요. 본인은 자기한테 투자하고 막 아침마다 루틴이 있고 they just have so much to do rather than taking their time to pick which outfit to wear for the day. 그래서 뭔가 그 아우라가 되게 느껴지고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막 백만장자가 되면 난 어떻게 할까? 아, 저는요, 옷 고르는 거 되게 시간 아깝고요. 전 지금 뭐 방송도 해야 되고 운동도 해야 되니까 약간 그런 사람이 될지 아니면 막 아싸! 이러면서 명품을 휘감게 될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대목인 것 같아요. 우리가 그렇게 부자가 아니어도 사실 일상 사는데 되게 바쁘잖아요. I mean, like, if you have like in mind what to wear specifically, if you're good at like wearing clothes, if you know exactly what you want to wear, I guess that's fine. But for me, I actually take some time to consider what I should wear. 저는 근데 그래서 그 고민하는 시간을 좀 아끼는 것도 괜찮다. 차라리 그냥 출근하는 복을 교복처럼 정해놓고 입고 다니는 것도 해볼 만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냥 똑같은 거세벌 사서 돌려입으면 되잖아요. 그죠? Anyways. Morning, Groovers. This question for today gets me thinking about a lot of different kind of stuff. So let me know. What is an item that you have been using for a long time? 내가 닳도록 오래 쓰고 있는 물건 무엇인지 문자번호 샵 1013으로 알려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If you're watching me on our viewable radio, 보는 라디오 시청하고 계신다면 leave your comments there for free on our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This is White Snake. Here I go again.

So about what I mentioned earlier, are you the type of a person who would wear one good outfit for as long as you can, or are you the type who would just continuously buy? And we actually have a response to that question. 우리 체육 부장님께서는요, 굿모닝입니다. 저도 점점 옷 고르는 시간이 아까워요. 근데 이태원으로 출근할 때는 정말 신경을 많이 썼는데, 동네에서 차로 다니니까 진짜 같은 옷을 여러 번 입습니다. 저는 좋아하는 옷은 그래서 두개 사는 편이에요. 그리고 운동화 너무 좋아하는 거는 닳도록 신어요. So I'm starting to feel like even choosing what to wear is a waste of time. I used to put a lot of thought into my outfits when I commuted to Itaewon, but now that I drive around my neighborhood, I honestly wear the same clothes over and over again. And if I like certain clothes, I buy two pieces of them. 그러니까 이렇게 또 이런 사람이 계시네요. 우리 모닝그룹 중에서도 옷 고르는 시간이 아깝다. 우리 체육 부장님은 진짜 그러실 것 같은 게 시간을 되게 알차게 쓰시잖아요. Make sure that you get your morning workout done and you have to go out on a date with your son. You have to get working. You have to prepare for a meeting. 정말 문자만 읽어도 그 바쁜 바이브가 보이는데 옷까지 어떻게 또 신경 써서 하나는 고르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 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냥 옷몇벌 사가지고 그냥 일할 때만이라도 적어도 그냥 같은 거 입고 다니는 거 이거 좀 생활 아니면 교복이 생기는가. 아또 너무 개성화시대인데 너무 제가 이렇게 다 똑같이 획일화 시켜버리나? 근데 갑자기 생각났는데 I have a friend, a close friend of mine is a billionaire. 제 친구가 진짜 완전 부자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집들이를 한번 했었어요. 그래서 막 집을 구경을 시켜줬는데 저 옷장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검정색 티밖에 없어요, 집에. 그러니까 뭐 옷이 그냥 검정색 티한 10벌 정도 있는데 뭐 10벌에다가 그냥 청바지 뭐한 5벌? 이게 끝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또 옷을 안 사진 않거든요. 근데 새로 사도 검정색을 자꾸 사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똑같은 옷을 계속 사나. 다뭐 나름의 차이가 있다고 하긴 하는데 갑자기 제 친구가 생각이 났습니다. But anyway, we're talking about an item that we have been using for a long time. 뭐, 옷 얘기도 하고 있지만, 어쨌든 내가 닳도록 오래 쓰는 물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 해피라이프 모닝그루버가, 저는 필통을 정말 오래 쓰고 있어요. 고무 재질이어서 말랑말랑한 촉감이 너무 좋고, 내부의 필기류도 잘 보호해줘요. 무 모양인데, 옆에 붙어 있던 이 파리 세 개는 떨어지고, 무만 남았네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So for me, it is my pencil case. It's made of rubber, so I love its soft, squishy kind of texture, and it protects all my pens and pencils really well. It's shaped like a radish, but the three leaves that used to be attached have all fallen off, so now it's just the radish left. 이거 딱 사진 지금 보내주셨는데 무인지 몰랐어요.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알았는데 와. 저 필통 안 들고 다닌 지 진짜 오래되기는 했다. 우리 해피라이프 모닝그룹께서는 그래도 독서도 하시고 막 이러시니까 이렇게 좀 필기구 이렇게 야무지게 잘 챙겨 다니실 것 같아요. 저 대학교 때도 펜 하나만 들고 다녔던 것 같은데. 필통 고등학교 때 이후로 필통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 고등학교 때 쓰던 필통 아직 집에 있더라고요. 제 집엔 없고 본가에서 뭐 보관함으로 이렇게 쓰고 있더라고요. 애착 필통이죠. 괜히 또 열면 또 기분 좋고 내가 좋아하는 펜들 꺼내 쓰는 그 재미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서비 모닝그룹께서는 TMI로 결혼 전과 후로 나뉩니다. So it really depends on whether you're married or not, to answer this question. 왜요? 뭐 결혼하면 다 강제로 버려야 되나요? Did somebody force you to throw everything away? 그런 건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지하고 있는 게 있다면 알려주시겠어요? 여러분들 좋습니다. 계속 이야기 나눠볼게요. 문자번호 #1013으로 내가 오랫동안 쓰고 있는 물건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Let me know about the things that you guys have been using for a long, long time. This is Journey. Don't stop believing.

Upgrade your daily routine every morning 7 to 9 a.m. with Morning Brew. Welcome back.It's a happy Monday morning, everybody. How are you all getting your day started? Where are you guys listening to this radio? In Seoul or in Jeju? In Bahi? Or in, I don't know, on your business trip? In Japan, China? Where are you guys all listening from? Let me know. 여러분들 어디서 뭐 하면서 듣고 계신지 궁금한 썸머입니다. 생방송으로 진행하고 있거든요. 문자 보내주시면 바로바로 피드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번호 샵1013으로 사연과 신청곡 계속 남겨주시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보이는 라디오도 열려있거든요. 제가 스튜디오에 에어컨이 꺼진 줄 알고 틀어달라고 하려 했는데 바구니 팀장님께서 에어컨이 안 켜져 있었어? 하면서 들어오셨는데 여기 되게 시원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긴팔을 입으니까 진짜 더운가 봐요, 제가. So I'm feeling like extra hot right now because I'm wearing long sleeves. So I thought that for one second the air conditioner was not working in the studio, but it's working really well. But anyways, I'm still wearing this long sleeves. So continue to watch me whether I end up sweating a lot or not. But anyways, because the second hour will...need extra energy for me. 두 번째 이제 코너에서는 좀 더 많은 에너지를 소모할 계획이거든요. 땀이 나지 않도록 좀 조심해야겠습니다. Anyways, morning groupers. 우리 서원탁 모닝 그룹어 인사 주셨네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중한 인사군요. 안녕하십니까, 서원탁 모닝 그룹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Take your seat. Okay, so MG Q&A에서 또 막 답들이 오고 있어가지고 소개해 볼게요. 별초롱짱 모닝그루버는요, 12년 전에 비 오는 날 놀러 왔던 언니가 집에 갈 때 그쳤다면서 주고 간 장우산을 지금도 잘 쓰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니 시간이 이렇게 지났네요. 비싼 우산도 아닌데 아직도 멀쩡해요. I still use a long umbrella that my older sister gave me 12 years ago. She came over on a rainy day and when she was leaving, the rain has stopped, so she left it with me. Come to think of it, so much time has passed. It wasn't even an expensive umbrella, but it is still in perfectly good condition. 그러게, 우산 잃어버리기 되게 쉬운데 이거를 12년 동안 그래도 잘 쓰고 계신 거잖아요. 제가 누누이 생각을 하죠. 우리 인구가 80억 정도가 되면은 우산은 한 40억 개 정도밖에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다 같이 그냥 잃어버리고 또 잃어버린 우산 주워가지고 쓰고 돌려 쓰고 있는 게 아닐까. 우산의 개수는 사람보다 분명히 적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저도 근데 예전에 TBS에서 It was a rainy day and my senior producer, she lended me her umbrella. She actually gave it to me because she said that she has so many extra. And it was an umbrella, it was like a pink umbrella, like a really vivid pink umbrella with pop-up girls on it. 그 우산을 신기하게 다른 거는 다 잃어버리는데 그 우산은 계속 제가 들고 다녀요. 그러니까 들고 다니는 건 동네에서만 조금 창피하거든요. 너무 형광 핑크색에다가 팝걸스가 들어있어가지고 근데 되게 견고하고 이제 그 선배의 따님의 우산이었는데 여러 개를 받아가지고 하나 가지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 유일하게 제가 잃어버리지 않고 쓰고 있습니다. Other umbrellas that I paid for, that I bought, yeah, I have lost so many of them. 아, 정말 우산은 왜 이러는 건지 잘 모르겠네요. 우리 켄 모닝 그룹어. 안녕하세요. 저는 DSLR 카메라와 렌즈를 오래오래 쓰고 있어요. 2009년

Yeah, those old devices like computers or cameras, they were still expensive like 20 to 30 years ago. 근데 이 카메라 지금 사신 거 사진 보내주셨는데 이게 지금도 그러면 만약에 판다고 하셨을 때 600만 원뭐 이렇게 팔수 있는 건가요? 아닌가요? 그거 잘 모르겠네. 카메라 되게 앤틱한 카메라들은 오랫동안 보관을 해도 사실 그 가치가 되게 올라가잖아요. I wonder if, you know, having these kind of digital cameras for a long time, it kind of uplifts its value. 근데 제가 다른 일을 할때 촬영 현장을 좀 가는데요. 거기에 카메라 감독님이 진짜 한 트럭으로 카메라랑 조명이랑 막 이런 거를 들고 오세요. So he set up the camera and lightings and everything. He has like three cameras and like four lightnings. 그거를 나중에 또 촬영 끝나고 다 접어가지고 막 이렇게 팩해서 가는데, like all of those devices looked really expensive. So I asked him a question. 제가 감독님한테, 감독님 이거 다 합치면 차한대 뽑을 수 있지 않나요? 이랬더니 씩 웃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뽑을 수 있다라는 거죠. 엄청 비싼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카메라들이 되게 비싸다니까요. 이거 괜히 막 잘못 건드면 후덜덜이라서 저 근처도 안 가잖아요. 촬영 현장에서. Like I don't even try to touch the camera so that I don't want to break anything and have to pay for everything. 어쨌든 여러분들 또 이렇게 좋은 아이템, 애착 아이템들 많이들 가지고 계시네요. 계속해서 더 이야기 좀 나눠볼게요. We're gonna continue talking more about this later on. So save your messages, everyone. 내가 닳도록 오래 쓰고 있는 물건 무엇인지 생각해뒀다가 보내주세요. Let me know about an item that you're using for a long, long time. Now, this is a song sampled by IVE, Where's After Like의 원곡이죠. 서방 서방 이 서방을 찾는 노래 아일 서방. This is Gloria Gaynor, I Will Survive.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0: Time for Lyrics Gone Wrong segment, everyone. This is going to be a little game where hit songs are brought to life by unexpected alter egos. And the lyrics are going to stay the same, but you have to guess the song title of the song just by listening to these twisted lyrics. 가사가 조금 꼬였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또 스페셜 게스트가 낭독해 드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부캐 게스트가 또 노래 가사를 어떻게 낭독하는지 열심히 한번 들어보시고요. 이 노래 제목 알듯 말듯 아 이거다 하고 딱 생각이 나셨다면 노래 제목을 딱 맞히실 수 있겠다면 문자번호 샵1013으로 정답 보내주세요. So get ready to send in your answers by leaving your comments on our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just by listening to these lyrics, okay? 오늘은 누가 오셨을까? Today we have a 교포 in the studio. 우리 교포 선생님이 오셨네. 교포 스테파니 김. 이 스테파니라는 이름을 제가 지어내면서 Oops, I just said it. 뭔가 궁금해졌어요. 요즘에 좀 미국에서 유행하는 이름, 좀 올드하다고 하는 이름 막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So I tried to find whether Stephanie name is kind of trendy these days in America. 근데 딱 이거를 GPT한테 물어봤더니 70년대 미국 여자 이름 9위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현재는 557위로 하락했다고 합니다. 요즘에는 영어 이름 지을 때도 이런 거 다 따지고 지어야 된대요. So you have to like get searching when it comes to coming up with your English name to check whether it's an old name or a trendy name. 요즘에는 뭐 그래서 유행하는 이름 리스트들도 막 있고 막 이러더라고요. But anyways, this is 교포 from the 70s. 70년대의 교포 스테파니 김께서 오늘 가사 읽어준다고 하니까 스테파니 김의 활약 기대해 주시고 listen very, very carefully. 스테파니 김, take it away. For those who can like really enjoy, like I'd call that champion, you know? Like I would still call that champion. Huh? Everybody's a chukje, I think. You know, like no team picking today. That is like our sukje. Oh my god, I forgot to do my sukje. Ooh. Sorry, 모치르는 사람. Today is like so sule. Oh my gosh, are you gonna be my sule? Do you wanna be my sule? Everybody like all together, like in Korean they say bingle bingle ganggang swole, like ganggang ganggang swole. It gets bigger, beautiful, germum is here. No more divided land, just pure positive vibe, my dear. Like round and round, turning like a mulebanga inseng. I'd say that you're like a totally a champion, like so champion. Like, Sori 질리는 you, like champion. 음악에 crazy 하는 you. Champion 인생 즐기는 you. Oh yeah, like life를 즐겨버려. Champion, 니가, like you are like so champion. Do you want to be like you're so champion? Bye!
1: 대표적인 교포 영어죠. 박원희 팀장님께서 굉장히 안 좋아하세요. 우리 영어로 한번 talking about 해볼래?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영어를 할 거면 영어를 하고 한국어를 할 거면 한국어로 해라. 이런 지조가 있으셔가지고 예. 우리 EFM 프로듀서들은 좀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섞어 말하는 것보다는 완전한 문장을 얘기를 하자. But anyways, this is how 교포 speak. And this is like has become

popular meme these days. 요즘에 막 교포들 나와가지고, Oh my god, I'm so hungry. Are you gonna 입어봐 that? Oh my god, I like your dress. It's like so 예쁘지만 조금 올드해.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한대요. 이게 교포 영어라고. But anyways, this 교포 has been reading out the lyrics for you, everyone. Like, 소리 못 지르는 사람 today is so 술래. Everybody like 강강 술래. And you are like so champion. 이게 도대체 무슨 가사일까요? 무슨 곡의 가사이길래. 한번 정답 맞춰주세요. 문자번호 샵1013입니다. 자, 힌트 노래 나갈게요.

Champion, let's get it. That was the answer. Morning Groovers, Psy, Champion이었습니다. Good guesses, everyone. 우리 5807 종준님께서 정답은 싸이 챔피언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듣습니다. 반가운 목소리네요. 저는 출근길이고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 아, long time no see. 종준 모닝 그룹아 오랜만에 오셨군요. 잘 오셨어요. 정답까지 야무지게 보내고 가셨네요. 오늘 출근길 완벽할 것이고요. 좋은 하루 보내실 거라고 장담합니다. Thank you for participating. 우리 얼짱님께서는요. 정답은 champion. 크크. 오늘 썸머님이 불어에서 그런지 champion. 이것도 불어로 들리는 magic. Yeah, it kind of sounds like French. Champion, champion. 계속 이러거든요. 아마 뭐 이제 불어 이제 쓰시는 분께서 champion 이걸 계속 반복하시지 않았나. 이 노래 가사 모르면 그냥 옆에서 호응만 해주면 돼요. Champion, champion. 그러면 알아서 왜 소리 지르는 니가? 막 이렇게 할 거예요. 그죠? 정말 신나는 노래가 아닐 수 없어요. Such an upbeat song for sure. Such a hype music. 6489 Morning Groover also sent in the answer. 싸이 챔피언이요. 정말 you know 밖에 안 들려요. 완벽한 교포 스테파니님이라고 해줬습니다. You complimented about 교포 스테파니's reading. Now, if you are not quite confident,

speaking English, just say a lot of, you know, like. What I mean is that 이것만 반복하시면 돼요. 할 말이 생각이 난다. You know, like, you know, what I mean is that I'm kind of hungry. 이러면은 I am hungry.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괜히 문장이 더 길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따지고 보면 그냥 I'm hungry 이건데 불필요한 수식어들이 정말 많이 붙는 거죠. You know, like, what I'm trying to say. Yeah, I'm trying to say I'm hungry. 시간 끌기 대작전. 우리 해피라이프 모닝그룹은 Today's guest is Stefani Kim, 싸이의 챔피언입니다. 라고 해주셨네요. 정답! 우리 Kim's fan 모닝그룹은 싸이의 챔피언도 좋지만 예술이야가 더 감흥을 주는 듯합니다. 아, 예술이야 노래 더 좋아하시는구나. 만약에 주변에 성함이 예술이라는 분이 계시면은 그분을 위해서 세레나데를 불러주세요. 예술이야! 예술이야! Such a great song indeed. 우리 별초롱 짱 모닝그룹은 싸이의 챔피언. It's so French. Why does it sound like French? 우리 얼짱님 때문에 저도 이게 불어로 들리잖아요. 근데 저도 예술이야가 더 흥이 업업 되더라고요. 라고 해주셨어요. Wow, really? You guys think that 예술이야 is more upbeat and gives you the extra energy than champion? 비슷한 느낌이긴 한데 어쨌든 싸이 노래 신나는 거 진짜 많아요. Such an upbeat song. Sai has so many of these kind of good music. 우리 해피라이프 모닝그룹은 들으면 넘넘 신나서 흠뻑쇼 분위기 나는 노래 들어도 들어도 신나요. So yeah, this song kind of resembles 흠뻑쇼, that festival during summertime. 저 왠지 흠뻑쇼 되게 좋아할 것 같고 많이 가본 것 같죠? 단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진짜 신기하죠? 여러분 저 내향인이라니까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흠뻑쇼랑 뭐 워터밤 이런 거 있잖아요. 오, 한 번 근처도 안 갔었어요. 막 하는데 그 근처에서 뭐 커피를 마시고 이런 적도 없어요. 저는. 근데 이제 가면 또 신나게 놀겠죠. 이게 전형적인 내향인의 특징 아닐까요? 막상 가면 신나게 논다? 아니에요? Anyways, so everybody, the answer was Champion by Psy. 이렇게 또 교포가 신명나게 읽어줌에도 불구하고 똑똑하게 맞춰주신 우리 모닝그룹 최고십니다. You guys are such a smart person to be able to guess this twisted lyrics read by Stefani Kim. Thank you so much, Stefani. 우리 서비 모닝그룹께서 결혼 전에는 퇴근 후에 데이트도 하고 신경을 많이 썼는데 결혼 후에 잘 보일 사람이 없어요. 깔끔하게만 입어요. 옷까지도 고민하고 하기도 싫고요. 라고. So this is like a continuation from our previous messages. So Sami Morning Groover would consider like dressing up a lot before getting married, and they would always try to figure out what to wear before getting married. But now that they're married, they just try to wear neatly. 이게 데이트할 때 신경을,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남자친구 사귀기 전에는 조금 더 옷에 신경을 쓰고 막 그랬던 것 같은데 Once I start dating, I don't really dress up. I don't know why. I actually know why. 그러니까 꾸며도 별로 알아주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막 꾸민다고 막 예쁘다라고 해주지는 않고 막 화장도 되게 뭔가 신경 써서 했어요. 그러면 오늘 얼굴이 왜 이렇게 핑크색이야? 막 이렇게 물어보고 이러니까 약간 힘이 빠져가지고 근데 또 오히려 제가 막 생얼에다가 막 트레이닝 했고 라면 먹고 있고 아니면 뭐 냉면 먹고 막 와 맛있다 염염염염 이러면은 막 아이고 이쁘다 이러면서 막 그래요. 그럼 좀 되게 꾸미기 싫잖아요. 그래서 약간 I felt kind of helpless. It did not give me any motivation to dress up anymore. 뭐 이렇게 옷 신경 써서 입어도 그냥 뭐 청바지에 그냥 티셔츠 입는 거 그냥 그러고 이제 머리 긁적긁적거리면서 쓰레빠 긁고 나오면 예쁘다 그러고 꾸미면 오늘 왜 이래? 막 이러고 오늘 얼굴이 왜 이렇게 빨개? 막 약간 갸루 느낌 나는데 막 이러니까 꾸미기 싫어졌어요. 서미 모닝 그룹께서는 또 반대로 연애하실 때 한껏 꾸미셨군요. Anyways, this is kind of also another debatable topic. 좀 그래서 덜 꾸미게 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We have some time left, Morning Groovers. So after reading news and giving you guys the weather report, we're going to introduce more of your messages about the things that you guys like to use for a long, long time. 여러분들께서 또 오랫동안 아껴두고 사용하시는 물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더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문자 번호 샵 1013으로 계속해서 사연과 신청곡 남겨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If you're watching me on Viewable Radio, do leave your comments for free over there.
Okay, I'll be back to you guys after listening to a song. This is Toy 뜨거운 안녕.

0: 올해 12살 성민이는 암으로 떠난 엄마를 대신해 새 동생들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1: 엄마 없어도 항상 씩씩하게 지내야 된다? 그 말을 가장 많이 하셨어요.
0: 서툴게 차린 밥상으로 동생들의 식사를 챙겨보지만 넉넉지 않은 형편에 달걀 프라이 하나도 나눠 먹는 동생들을 보며 미안한 마음만 커집니다. 성민이와 동생들의 건강한 내일을 위해 여러분의 마음을 전해주세요. 후원 문의 1544-9599 굿네이버스.

So if you count from when my mom bought it, it has been in use for almost 40 years. It's not a super expensive luxury watch, but I had some of the parts replaced a few years ago, and it still works perfectly. 사연이 있는 이런 시계는 진짜 대대로 이제 3대, 4대까지 물려줄 수 있지 않나요? 그죠? 정말 뜻깊은 시계잖아요. 와, 진짜 잘 보관하셔야겠다. 이거 잃어버리시면 진짜 속상할 것 같아요. 뭐 어디 손 닦다가 잠깐 시계 풀어뒀다가 그거 잃어버리면, 생각만 해도 진짜 엄한 사람이 갑자기 막 시계 차고 다닌다 생각해보세요. 끔찍하고 너무너무 싫어. 잘 보관하셨다가 나중에 또 자녀분들께 선물해주실 건가요? 우리 1743 모닝그룹은? 이런 물건 진짜 버리기 아깝습니다. 우리 버리는 걸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박은혜 팀장님도 이런 건 버리지 않으실 거예요, 아마. 그죠? 예. 그래도 인간미가 이렇게 좀 있으시거든요. 좋습니다, 여러분들. 오랫동안 보관하고 있는 아이템 계속 이야기 나눠볼게요. After Echo Smith Cool Kids.

The song that we listened to right after Echo Smith Cool Kids was Matt Carney, Ships in the Night. 조공 모닝 그룹어, regarding our MG Q&A question answered, 저는 오래 사용한 물건이 아닌 오래 보관한 물건 하나 소개합니다. 오래된 술 캡틴 땡인데요. 예전에 부모님 집에서 짐을 정리하다가 발견하고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 술의 별명이 알코올계의 타노스, 숙취가 없는 술이라고 불립니다. 숙취가 없는 이유는 이틀 후에 정신을 차린다고 해서요. 아, 대반전. So I was like, ooh, an alcohol that doesn't have any hangover, but then it turns out

melt. It has no hangover because you will feel fine 2 days after drinking this. What a dangerous bomb right here. 뭐 폭탄 아니에요? 이런 거 왜 마셔요? 우리 모닝 그루버들. 여러분들이 드셨다는 건 아니지만 어 진짜 그 숙취 느낌 너무너무 싫지 않나요? 어 너무 이게 예전에는 막 아 숙취 막 이러다가 이제는 그 느낌이 싫어져요. 그래서 힘들고 막 아무것도 못하게 되니까 Basically, you're laying down in bed like a zombie and I just hate that feeling. But anyways, so clearly this alcohol is not a cure for any hangover. No, no, no. 이 캡틴 땡이 술의 이름이었구나. 저 몰랐어요. 어렸을 때 I am ground 아마 이 게임이었을 거예요. 그거에서 제가 막 뭔지도 모르면서 캡틴 땡 막 이러면서 막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술의 이름인지는 제가 전혀 몰랐어요. 뭔지도 모르고 그냥 다들 하니까 한 거예요. 아, 이 기세 술이 이런 게 있었구나. So I guess this is like a type of an alcohol that was popular around like the 80s, I'm supposing. 한 80년대에 유행한 그런 술일까요? It looks dangerous. The color of it looks almost like a whiskey. Ugh. 여러분들, please drink with responsibility, everyone. Alcohol is very dangerous. 여러분들, 좀 책임감 있게, 예, 적당하게 즐길 수 있을 만큼만 마시는 걸로 하도록 할게요. 아, 아침부터 술 얘기하는 게 좀 그렇긴 해요. It feels really awkward to be talking about drinking from the very start of the morning. But anyways, always try to be responsible, everyone. 좋습니다. Morning Groover, thank you so much for your participation today. 여러분들도 공지상황 나가야죠. 다시 보기, 다시 듣기 채널 어디로 가능할까요? TBS EFM 메인 채널에 오늘 업로드 예정이니까 유튜브 TBS EFM 채널 많은 구독 부탁드리고요. And on the other days, I upload them on our TBS EFM Morning Groove YouTube channel. 너무 어렵죠? 그냥 하다 보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It's only gonna take you a few seconds. 그 양쪽 채널 다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구독을 해주셔야 이 TBS EFM이 살아나고 프로그램 다시 복귀하고 정상화되고 그 한 구독의 의미가 그렇게 크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또 여러분들에게 구걸과 강요를 해보면서 오늘 하루를 좀 마무리하면 어떨까 합니다. It is only the start of the week, everyone. If you're feeling heavy, a little stressed out, you know, just try to survive this week and you're gonna feel so much different and amazed afterwards. 그러니까 여러분들 막 출근하기 싫고 이런 거 알겠는데요. 그래도 또 시간은 또 이렇게 잘 갑니다. 한 주도 좀 무탈하게 건강하게 잘 버텨나가시고 또 그렇게 버티셨다면 스스로에게 셀프칭 Remember what I said in the opening, always have to give yourself a big credit for surviving the day and surviving the whole entire week, all right? With that being said, thank you for tuning in to Morning Groove today, everyone. Follow us on Instagram. Our account is morninggroove.tbs. I really hope you guys will join me again for another live session on Wednesday at 7 a.m., It is time for me to groove out now with a final song by Adele, Rolling in the Deep. This has been Summer. Have a wonderful day. Goodbye, Morning Groovers.

0: TBS EFM.
1: The following public message is brought to you by the Korea Broadcast Advertising Corporation.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1: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0: 이게 바로 도시 NA를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2: 올해 12살 성민이는 암으로 떠난 엄마를 대신해 새 동생들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3: 엄마 없어도 항상 씩씩하게 지내야 된다? 그 말을 가장 많이 하셨어요.
2: 서툴게 차린 밥상으로 동생들의 식사를 챙겨보지만 넉넉지 않은 형편에 달걀 프라이 하나도 나눠 먹는 동생들을 보며 미안한 마음만 커집니다. 성민이와 동생들의 건강한 내일을 위해 여러분의 마음을 전해주세요. 후원 문의 1544-9599 굿네이버스.

Yes, 어주세요. And this the cafe was in an area with lots of international visitors. There was this English translation underneath of that 안내문 화장실을 깨끗이 써주세요. 근데 어떻게 쓰여져 있었냐면요, 이렇게 Please clean the bathroom. 화장실을 깨끗이 써주세요. Please clean the bathroom. You see a little discrepancies in translation there, right? 아, 여기서 커피 마시면 화장실 청소까지 하고 나와야 되는구나. 아, 여기서 커피 마시고 화장실 가려면은 화장실 일 본 다음에 청소도 하고 나와야 하는구나. I thought if I have a coffee there and use the bathroom, that means I'm supposed to clean it before I leave. That's what it says, actually. 물론 이제 오역이겠죠, 오역. 잘못 쓰여진 거겠지만. 화장실을 깨끗이 써주세요 하면 뭐 그냥 Please keep the restroom clean 이라고 하면 되겠죠. Please keep the restroom clean instead of saying clean the restroom, bathroom. 그 한 언어에서 다른 언어로 번역이 될 때 그 일단 그 불완전성이 있잖아요. 그 번역에서 오는. 그리고 또 이 오역에서 오는 실수가 굉장히 재미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There's certain imperfection when it comes to translating from one language to another. Sometimes things simply get lost in translation. Lost in translation. 저희 코너 이름도 한때 Lost in Translation 있었죠. And sometimes those little misunderstandings and mistranslation can lead to some really funny, you know, misunderstandings. Let me say that again. So little mistranslation leading to some funny misunderstandings. 아주 재밌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제가 찾아본 게 몇 개 있는데, how about this one? 미끄러우니까 조심하세요. Be careful of slipping. 미끄러지는 것을 조심하세요. It is, you know, literally right. 조심하라는 거죠. Slipping 하는 것을 be careful 하라는 것인데요. 근데 이 미끄러지는 행위를 좀 조심한다는 그런 의미처럼 들리기도 하는데 그 행위 자체를 조심하라. 그래서 제일 이 클리어한 방법은 caution slippery floor 이렇게 적는 게 가장 정확하겠죠. Slippery floor caution. 그러니까 미끄러우니까 조심하세요. 그다음에 머리 조심하세요.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Be careful of your head. 그렇게 되면은 뭐 이게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마치 당신의 머리를 경계하세요. 이 경계의 대상이 머리를 부딪히는 게 아니라 머리, 당신의 머리 자체가 경계의 대상이 되는 그런 느낌이 있죠. So right way to say it would be, you know, watch your head or mind your head. 좀 더 그게 맞는 표현이겠죠. 근데 또 굉장히 심플한 거 많습니다. 손 대지 마세요. Don't touch your hands. 본인의 손을 만지지 말라는 건데, 그죠? 이렇게 되면 뭐 심플하게 do not touch 이겠죠. Do not touch. 그 다음에 출입 금지 하면은 no entrance 하면은 입구가 없다라는 뜻이죠. So it'll be maybe off limits or do not enter. I don't know. That would be better way to say it. 그래서 참 이런 번역의 어떤 실수에서 오는 그런 재밌는 그런 번역 이 어떤 해석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경험한 재밌는 번역 실수는 어떤 것이 있었는지 굉장히 살면서 많이 보셨을 것 같습니다. So my question today is have you ever come across a funny translation mistakes? 저는 그게 너무 재밌었어요. 아, 이 화장실 청소를 해야 되나라는. Please clean the bathroom. I'm sure that, you know, 뭔가 이렇게 실수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이렇게 진짜 그게 맞는 번역으로 믿고 이렇게 쓰신 것 같지는 않은데. Just thinking about the scenario where I have to kind of, use the bathroom and having to clean the bathroom for the price of, you know, using the bathroom.
그런 상상을 하니까 재밌더라고요. So again, let me ask you this question, sort of a lighthearted question to start off the week with. 여러분들 경험한 재밌는 번역 실수. What was lost in translation? Have you ever

come across a funny translation mistake. 여러분들 답변 보내주실 곳은 샵 1013, 50원의 문자 영료 부과되는 문자창 또는 유튜브 라이브스트림 또는 아까 말씀드린 카카오 오픈 채팅룸에 오셔서 답변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Let's get to song and talk more about what was, what has been lost in translation. This is Devenils. The song is I Touch Myself.

0: 올해 12살 상민이는 아무로 떠난 엄마를 대신해 새 동생들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1: 엄마 없어도 항상 씩씩하게 지내야 된다? 그 말을 가장 많이 하셨어요.
0: 서툴게 차린 밥상으로 동생들의 식사를 챙겨보지만 넉넉지 않은 형편에 달걀 프라이 하나도 나눠 먹는 동생들을 보며 미안한 마음만 커집니다. 성민이와 동생들의 건강한 내일을 위해 여러분의 마음을 전해주세요. 후원 문의 1544-9599 굿네이버스.
2: That the Daveniels, I Touch Myself was the song that you listened to before the commercial break. So, Monday show, and we've been talking about the translation mistake. 이런 재미있는 번역 실수 보신 적 있는지 여쭤보고 있는데요. I think I've talked about this a long time ago on this show, right? When you know, trying to type something, when you use your computer, for that matter, sometimes we have to go back and forth between Korean and English. 보통 영어, 그 다음에 또 한국어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 키보드를 이렇게 쓰면은, 그죠? And when you do that, right, it gets kind of annoying, doesn't it? When you thought that you were on English keyboard and you start typing and then you see a Korean character. And the other way around too. 영어로 쓰고 있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는 막 한글로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So it does, we do get sort of mixed up, you know, thinking that we are on a different language. 그럴 때 보면 굉장히 좀 짜증나죠. 아, 너무 귀찮다. 예를 들어서 이제 if you only speak English, let's say that, right? That means that you have no business of converting your keyboard into another language. 영어만 할줄 안다면은 다른 언어로 이렇게 키보드를 바꿔야 되는 일이 없잖아요. So those annoying things will not happen for you. 별로 그런 일이 없죠. 그렇게 되면은, 그죠? 하지만은 그건 좀 되게 답답 했을 것 같아요. If I said I just know one language, 영어 또는 한국어만 알아서 다른 언어로 이제 바꿔야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면은 물론 편하긴 하겠지만, you know, I see it as a blessing, being able to speak two languages, and knowing means knowing two different culture. 왜냐하면 두 가지의 언어를 안다는 거는 또두 가지의 문화에 익숙하고 이 노출이 되어 왔다는 그런 뜻이기도 하니까요, 그렇죠? So, lost in translation, such a beautifully put phrase, don't you think? Lost in translation. 뭔가 번역을 하면서, 뭔가 이렇게, 소실되는 것, 뭔가, omit, skip 되는 것,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것 같은데. So, we are talking about that, okay? 제니님께서 오늘은 2구 영어의 확장판. As you know, we learn English expressions every Wednesday. That's why we call every Wednesday Hump Day 2Q 영어, EQ 영어, right? But I guess, yeah. 월요일부터 약간 좀 영어 그런 그 모드로 너무 들어갔나 싶기도 합니다만. It's never too, you know, too much to learn more English, right? 노래 듣고 와서 또 여러분들 답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악뮤의 곡인데요. 사람들이 움직이는 게.

사람들이 움직이는 게 악뮤. 예, 곡 듣고 왔습니다. Here's one from Jenny님 who says 친구랑 놀다 어울리다가 play가 아니라 hangout이라는 것을 처음 알았을 때 신선한 충격이요. 장난감 같은 걸 가지고 놀 때 play. So I played with my friends. 조금 어색. I hung out with my friends. Good expression. Yes, I guess more precise expression would be hang out, right? 근데 play를 얘기해도 뜻은 통하긴 합니다. I think here's something that I kind of tried to think about. You know, 그런 이 광고 유튜브나 그런 어떤 광고를 보면은 절대 그렇게 말하면 안 돼. 막 그런 약간 광고 좀 보시죠. Don't ever say something something in English, right? That's not, you know, precise expression. 근데 저는 그거에 대한 조금 그런 게 있어요. 왜냐면 너무 안 돼, 절대 안 돼 하면은 뭔가 말하기가 너무 힘들어지거든요. You kind of really become very shy, right? And very conscious about every little thing that you say in a certain language that you're not really comfortable with. 그렇기 때문에 말하는 것 자체를 와 이게 혹시 틀린 건가? 이게 내가 잘못된 건가? You kind of constantly doubt yourself whether you're speaking in a precise manner. 그런 생각을 너무 하면 참 영어 언어를 배우긴 정말 힘들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좀 루스하게 절대 안 되라기보다는 그렇게 얘기해도 뜻은 통해라는 생각으로 틀리더라도 자주 얘기해보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잠깐 든 생각이었는데요. Okay, let's get to a song and I'll be back with the weather report and a lot more during the part 2 of the show. Here is Debbie Gibson, Let's Run Away.

0: 올해 12살 성민이는 아무로 떠난 엄마를 대신해 새 동생들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1: 엄마 없어도 항상 씩씩하게 지내야 된다? 그 말을 가장 많이 하셨어요.
0: 서툴게 차린 밥상으로 동생들의 식사를 챙겨보지만 넉넉지 않은 형편에 달걀 프라이 하나도 나눠 먹는 동생들을 보며 미안한 마음만 커집니다. 성민이와 동생들의 건강한 내일을 위해 여러분의 마음을 전해주세요. 후원 문의 1544-9599 굿네이버스.

That was 김현철 32도의 여름이었습니다. So I said 20 years ago, right? But I was wrong. It was released in 1982. 거의 그러면 이제 35년 전에 김현철 씨 2집에 수록된 곡이기 때문에 32년이 된 32년, 35년 가까이 된 곡인데요. So I just assumed that it was maybe a lot cooler back then. 그죠? 근데 뭐 실제로 비교해서는 어떨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죠? 근데 이렇게 더웠을까라는 생각이 해보면 92년도의 여름 그렇게 덥지는 않았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So as I said, on Saturday we had quite a thunderstorm on Saturday. 그죠? 토요일 날 운전을 하다가 진짜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이 차를 잠깐 세워놔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in the afternoon 정말 비가 많이 오다가 또 일요일 날에는 진짜 엄청 덥고 참그 변화무쌍한 그런 날씨. 와, wow, what a weather we have here in Korea, huh? I thought. 제니님께서는 조용히 내리는 이쁜 비를 보고픈 마음에 신청한다라고 이렇게 하시면서 신청곡 주셨는데 좋습니다. 토요일 그 비를 그좀 너무 많은 비였긴 합니다만은 그때를 생각해 볼까요? 한번 라우브의 곡입니다. Paris in the Rain.

That was Paris in the Rain, Lauve의 곡이었습니다. So, the curiosity got me really kind of digging for more information on the weather in Korea back in 1992. 그때는 더 덥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호기심에 발동을 해서 조금 검색을 해봤거든요. Apparently, it was a lot cooler than the weather that we are experiencing today. 이 8월 달에 서울 평균 기온, 최고 기온을 보니까 최고 기온은 막 그렇게 올라가는 게 32도 정도 이상 올라가는 날이 거의 없었네요. 아예 없었네요. And mostly it was a 28, 29, 30. 그러니까 28도에서 30도 정도 이 8월 달이 그런 온도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So compared to the weather that we are going through right now, it was a lot cooler back then. I'm not sure. I wouldn't just you know go and say you know it's due to the climate warming, right? 뭐 온난화 때문에 뭐 이런 거다라고 이렇게 뭐 말하진 않겠지만 확실히 온도 차이가 나네요. That's why I guess 김현철. The song 32도의 여름 meant quite a hot summer day. 그렇게 좀 나름 결론을 내려볼까 합니다. 괜히 오늘 주제도 아닌데 제가 호기심 발동해서 이렇게 또 이런 얘기를 하게 되었네요. 노래 듣고 와서 오늘 또 주제에 돌아와서 계속 이야기해볼까요? 딕펑스와 전지윤입니다. Soulmate.

That was Alex 화분이었습니다. As I was listening to 화분, I reread the message sent in by 7582님. 제가 조금 잘못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So the plan that was supposed to bring to class is read rule. 그러니까 결국에 그게 이제 스킨 답서스 그 이 배달이 된 거 스킨 답서스가 바로 그 리루어 그러니까 배달을 제대로 해준 거네요. I kind of misunderstood. 근데 이제 7582님은 그게 리가 녹색이니까 green radish 그러니까 무 같은 거 아이들이 이제 키워서 그걸 또 수확할 수도 있으니까 무 같은 게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더니 알고 보니까 이 스킨 답서스가 온 거죠. 맞는 게 온 건데 사진을 올려주셨는데 아, this is a skin답서스. 오케이. 그냥 아이들이 쉽게 키울 수 있는 잎사귀 파란 그런 식물인데 오케이. Got it now. 제가 처음에 잘못 이해해서 이렇게 사진도 올려주셨네요. This is what skin답서스 is. Definitely. 오케이. 감사드리고요. 베니님도 역시 사연을 올려주셨는데 It's all kind of in different languages I can't really quite get 근데 이제 음식점 같은 데서 meatball 같은 meatball이 Paul is dead 라고 이렇게 번역이 된 그런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So it looks like a buffet at a hotel and the meatball is translated as Paul is dead. I guess there must have been some sort of misunderstanding, you know, lost in translation, going back and forth.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진은 Syrian paralysis cheese라고 돼 있는데, although I can't quite catch the meaning behind it,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습니다. 뭔가 이렇게 음식을 또 번역하는 데 있어서도 황당한 오류가 정말 많이 있죠. 저희 너무 잘 알죠, 그거는. 베니님께서 신청해 주신 곡은 있는데요. 곡이 있어요. 근데 어떤 곡이냐면 빛과 소금의 곡입니다. 예, 전에 이제 이소라 씨도 리메이크를 했던 곡인데 빛과 소금 버전이 저는 참 좋더라고요. It was composed by one of the members of 빛과 소금 한경훈 씨, the guitarist of the band. 들어볼까요? 빛과 소금 내 곁에서 떠나가지 말아요.

빛과 소금 내 곁에서 떠나가지 말아요. What a lovely song that is. 참그 한경원 씨가 작곡하신 곡을 참 좋아했는데 is one of those songs that he composed that I really love from 빛과 소금 collection. 퇴근하는 프로도님께서 생각해보니 코로나 시절에 외국에 살았는데 스몰톡 문화에 익숙하지 않았던지라 지나가던 동네 아줌마가 제가 한국에서 가져온 마스크 끈을 보면서 I like your mask strap 하길래 찐으로 그 마스크 끈이 마음에 든줄 알고 한 뭉탱이 가져다 줬던 기억이 그분 당황하셨을 듯. So I was living abroad during the COVID time, and I wasn't really used to the culture of small talk. But one day, a woman in my neighborhood walked by and said, "I like your mask strap, and that I had brought it from Korea." And I genuinely thought that she really liked it, so I brought her a whole bunch of them as a gift. 그렇죠. 외국인들이 그래요. 이렇게 지나가는 말로 별 의미 없이 I like your bag, I like your shoes 그런 얘기를 많이 하긴 하죠. But in a way, 그렇게 가져다 주셨다면 또 그런 걸로 또 친근함이 어떻게 되면 이제 업그레이드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더 가까운 사이도 될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보는데 아니면 말고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재밌네요. 스몰톡 문화에 익숙하지 않았던. 맞아요. In Korea, I mean, if you say we like certain thing, I like your mask strap, right? That means that you really like them. 그죠? 뭔가 이렇게 hidden motive, there is no ulterior motive of saying something like that. It means that you like it. 그러시면서 퇴근하는 프로도님께서 그 음식 분야의 오역 정말 한국 또그 분야에서 지지 않죠라고 하시면서 몇 가지 이제 그걸 올려주셨는데요.

6회, 아주 유명하죠. 6회, 6 times라고 이렇게 오역이 된 경우가 있다고 하고요. 곰탕 is translated as, you know, bear 탕, bear soup. 그렇죠. 그 다음에 닭똥집은 제가 언어상 방송에서 소개할 수 없는 내용이네요. 생고기, 생고기는 lifestyle meat, 생 means life. 동태찌개, dynamic stew. 동태, dynamic stew. 이렇게. 참 재밌죠. 감사드립니다. 그런 재밌는 스토리가 있었는데 오늘은 이제 음식 오역까지 가면 또 굉장히 또 다른 이야기가 될 것 같아서 제가 자제를 했는데 이렇게 또 소개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하네요. 뽀글님께서 시간을 묻는 영어에 Do you have the time? 처럼 불어에서도 Vous avez l'heure? 라는 표현이 있는데 시간을 묻는 건데요. Do you have the time? 그걸 시간 있냐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노리고 관광지에서 외국 여성에게 그 질문으로 접근하는 남자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허, 그렇군요. Just like English expression, do you have the time? In French, we have a similar expression, vous avez l'heure, to ask someone what time it is. Apparently, some people misunderstand as, you know, if you have time, if you're available. So some guys at tourist spot actually take advantage of that, you know, with the little linguistic confusion to kind of, as a way to approach foreign tourist woman, I guess. 그렇죠. 아님 말고 약간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그죠. 네, 꼭 조심하셔야겠네요. 꼭 알아가셔야 될 표현입니다. Do you have the time? 하면은 지금 몇 시냐. I don't have the time and the time is 그렇게 나 시간 없고 그다음에 지금은 몇 시야라고 이렇게 두 개 다 얘기해 주면 딱 되겠네요. 명확하겠네요. 그죠. 뽀글님께서 신청해 주신 곡입니다. 모비의 곡인데요. 고 듣고 오겠습니다.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뱅크 IBK 기업은행.
1: 올해 12살 성민이는 암으로 떠난 엄마를 대신해 세 동생들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2: 엄마 없어도 항상 씩씩하게 지내야 된다? 그 말을 가장 많이 하셨어요.
1: 서툴게 차린 밥상으로 동생들의 식사를 챙겨보지만 넉넉지 않은 형편에 달걀 프라이 하나도 나눠 먹는 동생들을 보며 미안한 마음만 커집니다. 성민이와 동생들의 건강한 내일을 위해 여러분의 마음을 전해주세요. 후원 문의 1544-9599 굿네이버스.

Or DJ EQ's Daily Playlist with a Story Music Boutique. 오늘은 이 곡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 합니다. It was released in 1994. 2:1과 2분의 1. 그 곡 아시죠? 아주 큰 사랑을 그럼 받았던 곡이죠. 그 곡과 관련된 스토리로 오늘 뮤직 부티크를 준비해 봤습니다. So today's music boutique sort of evolves around this song, sung by Tutu, released back in 1994.

So this song was originally recorded by another singer. 저는 1과 2분의 1 생각하면은 그 황혜영 씨 그 모습을 생각하잖아요. But 원곡은 다른 분이 녹음을 했다고 합니다. So but the original singer, her father strongly opposed her entering the entertainment industry. So she never actually got to promote the song. 그래서 녹음 단계의 멤버이셨는데 이분이 녹음까지 마쳤지만 집안의 반대로 결국에는 데뷔를 하지 못하고 황혜영 씨가 그분의 자리에 들어가서 데뷔를 하게 됩니다. So when Tutu actually began promoting this song, 1과 2분의 1, 황혜영 sort of appeared on stage and stepped in. 근데 뭐 들어서 아시겠지만 그 레게 약간 그런 인플루언스가 있는 곡인데 아주 그 당시에는 신선한 충격에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호감을 불러일으켰던 그런 곡이었습니다. 그죠? 근데 아주 흥미로운 비하인드가 좀 있는데요. 하지만 먼저 이 곡을 들어보려고 하는데 for your information, it was a band actually. 김지훈 씨가 보컬리스트였고 but there was a musical sort of a producer figure in that group. 오지훈 씨라는 분께서 작사, 작곡, 편곡을 담당하셔서 사실상 음악적인 어떤 디렉터라의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And then there was another member, you know, 김지훈 and 황혜영. 그래서 이제 두 분의 이미지가 이제 저희 대중들에게 잘 알려진 건 사실이죠. 그래서 먼저 이 곡을 들어보겠습니다. 투투의 곡입니다. 1과 2분의 1.

1과 2분의 1 투트였습니다. Interesting thing about this song was added last minute. 사실 앨범에 들어갈 모든 수록곡들이 완성이 되었다고 합니다. So they had all the songs ready to be released as their first debut album. 근데 그 당시에 이제 테이프 LP가 이제 발매되던 시기였는데 이 테이프 한쪽 A 사이드, B 사이드 약간 곡수를 맞춰야 되잖아요. 길이를 비슷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but they need one extra song to balance the length of tapes A side and B side. 그래서 한 곡을 추가한 곡이 바로 이 곡이라고 합니다. Interesting, don't you think? And then they would have their CEO or 대표님 to listen to this song. And he said, okay, this one will be the hit. 이 곡이 분명히 히트칠 거야. 그래서 이 곡을 마지막에 그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만든 곡을 타이틀곡으로 내세우게 돼서 큰 사랑을 받게 됩니다. Just to summarize what I said about this song. 원래는 이제 그 이윤정이라는 보컬리스트가 녹음을 했다고 합니다. 이윤정 was the original vocalist of this song, but her parents were against her making a debut as a singer and going into the entertainment industry. 결국에는 she would not be able to make it debuting as the vocalist of this band. So instead of 이윤정, they found 황혜영 to take her spot, and they would debut together. 여기까지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그원 가수가 아까 이제 잠깐 등장하죠. 노래에서는 이제 대부분 김지윤 씨가 보컬을 담당하는데 is the part, very attractive part sung by female vocalist. 그러니까 그 부분이 원래 이윤정 씨가 녹음을 했는데 근데 이윤정 하면은 저희가 떠오르는 분이 있죠. 정말 이 한국 가요사에서 기념비적인 음반으로 꼽히는 그 삐삐밴드의 문화혁명이랑 앨범을 발표했죠. Whenever you think of the name 이윤정, you think of 삐삐밴드 이윤정. So people were very quick to assume that wow, 이윤정 was the founding member of 2TU. 와, 목소리가 좀 다른데 상당히 와, 그런 스토리가 있었단 말이야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삐삐밴드의 곡을 하나 준비해 봤습니다. 그 1과 2분의 1의 여성 파트를 불렀다고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이윤정 씨가 바로 이 다음 해 삐삐밴드는 그 95년도에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면 94년도에 투투의 원년 멤버였다가 95년도에 삐삐밴드를 했단 말이야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Kind of hard to kind of assume that she would be a part of this band in 1994, 22, and then get out of the band due to parents, disagreement, and then move on to BB band and release this song. 뭔가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그런 부분이 있죠.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노래 듣고 올게요. BB band, 안녕하세요.

So, BP Band, 안녕하세요. So, the question is, that voice that you heard, BP Band's 이윤정 and the 투토 1과 2분의 1의 original singer, could they be the same person? As I said, you know, Tutu's debut was in 1994. 그럼 94년에 데뷔를 결국에 못했잖아요. 그 싱어분이 이 1과 2분의 1을. 하지만 그 다음에 바로 이 삐삐밴드로 데뷔를 한다? Just doesn't quite add up, don't you think? 그래서 사람들이 그게 맞는 거냐? 좀 이상하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And it turns out that 이윤정, original singer for Tutu, 이 동갑내기 절친이었다고 합니다. 이 투투의 멤버들과 오지훈과 김지훈 씨와. 근데 오지훈, 김지훈 씨는 73년생입니다. Which means that the original singer 이윤정 was also 73년생. But 이윤정 of BP Band is not 73년생. She was born in 76. 그러니까 거기서 아 다른 사람일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에 이르는데 it turns out that they are 동명이인, just the same name, two different person. 완전 다른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약간 오해를 해서 그게 약간 루머처럼 퍼져나가서 people who just assume that, you know, 이윤정 would be that 이윤정 from BP Band. 그리고 이 부모님이 투투와의 데뷔를 반대하셨는데 그렇다면 BP Band와의 데뷔는 어떻게 허용을 하셨을까? You know, people were saying that, you know, if her parents were opposed to making a debut as a member of Tutu. I mean, making a debut as a member of the punk band, the BP band, would have been probably more of a daunting task for 이윤정, don't you think? 그래서 이윤정 씨 또 생각이 나더라고요. 왜냐면은 she did quite a lot actually after leaving the band, the BP band. 그래서 본인의 이제 솔로 앨범까지 내고 여러 가지 활동을 계속 이어오긴 합니다. So one of the interesting song that she released was when she formed a band named EE. 배우자분이 이현준 씨라는 분인데 이분도 역시 이제 아티스트, 뮤지션인데 그분이 두 분이 EE라는 활동명으로 밴드로서 이제 음반을 발표했는데 It's very interesting. If you check out the music video of this song, it's very retro. 그러니까 뮤직비디오를 보면은 이게 이제 2000년대에 발표된 곡이지만 이 80년대 음악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상당히 앞서간 레트로라고 해야 될까요? Very advanced retro at the time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곡인데 곡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하나 준비했는데 EE의 곡인데요. Curiosity Kills.

Curiosity Kills with the vocalist 이윤정. 뽀글님께서 요즘 발표한 건가요? Voice랑 Evive는 good pairing이네요. It was actually released in 2008. And 2008년에 발표된 건데 그 당시에 뮤직비디오가 더 shocking합니다. If you check out the music video, as I said, it's even more shocking because it just feels like 80s video. As you can see, the music style, the dance style is very much like a 80s, you know, synth pop wave, that kind of vibe. And the 뮤직비디오도 역시 완전 완벽하게 싱크를 맞춰서 진짜 복고가 무엇이다라고 이렇게 알려주는 듯한 그런 그런 yeah, 뮤직비디오였습니다. Please do check it out. So 황혜영 actually after Tutu, actually I mean she was a huge back then. She was like a fashion icon at the time with all this you know cool you know coordinations and the fashion style that she brought onto with the band Tutu. 그래서 이 황혜영 씨는 그 이후로 이 오락실이라는 밴드를 결성해서 데뷔를 하게 되는데 근데 오래 활동하지 않았지만 굉장히 또 의미 있는 곡을 하나 남기게 되는데 후라는 곡입니다. And another interesting thing is the duo, the male member of 오락실 is 공정환, who is actually a very prominent actor these days. 요즘에 또 배우로 활동하시는 공정환 씨 아마 찾아보시면 아 이분 아실만한 분인데 둘이서 이렇게 오락실이라는 밴드를 통해서 이 곡을 발표하게 됩니다. 바로 이 곡인데요. Who입니다.

자, 와서 후 오락실 시간이 없어서 마지막 투투곡 하나 더 준비했습니다. 그대 눈물까지도 Hope you enjoy today's music boutique story involving tutu and misunderstanding too. Stay cute all day and every day. Here's tutu 그대 눈물까지도.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뱅크 IBK 기업은행.
1: 올해 12살 성민이는 암으로 떠난 엄마를 대신해 새 동생들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2: 엄마 없어도 항상 씩씩하게 지내야 된다? 그 말이 가장 많이 하셨어요.
1: 서툴게 차린 밥상으로 동생들의 식사를 챙겨보지만 넉넉지 않은 형편에 달걀 프라이 하나도 나눠 먹는 동생들을 보며 미안한 마음만 커집니다. 성민이와 동생들의 건강한 내일을 위해 여러분의 마음을 전해주세요. 후원 문의 1544-9599 굿네이버스.
3: 稍后天涯放映厅，在这里您将听到来自我们海外有台精彩纷呈的节目，希望大家能够多多关注。最后我们送上邓福如的《如果有如果》。

0: 正在收听的是 FM 一零一点三 TBS EFM 华语节目《天涯万里情》。世界的声音，华人的世界，
1: 天涯放映厅。

0: 您正在收听的是 FM 101.3 TBS EFM 华语节目《天涯万里情》。
1: 올해12살성민이는아무로떠난엄마를대신해새동생들의엄마가되었습니다
2: 엄마없어도항상씩씩하게지내야된다그말을가장많이하셨어요
1: 서툴게차린밥상으로동생들의식사를챙겨보지만넉넉지않은형편에달걀프라이하나도나눠먹는동생들을보며미안한마음만커집니다성민이와동생들의건강한내일을위해여러분의마음을전해주세요후원문의 1544-9599 굿네이버스

We are starting off this morning with Queen. We are the champions. I mean, if you are tuning in at this moment, in this early hour, you are already winning for today, because that would obviously mean that you're already up this early in the morning and you must be getting your daily routine started. And that deserves some big, big credit, I think. We always have to give ourselves some good credits because nobody else is going to give it to you. Imagine your family members, will they speak out and say, "Oh my God, father, you're doing an amazing job just for getting up and driving me to school. Dad, you're like the best dad ever." No, they won't do that. They'll be like, "Dad, I don't want to go to school." 아, 아빠, 나 일어나기 싫어요. 이러지. 아빠, 대단해요. 오늘도 저를 데려다 주시는군요. 아빠 최고예요. 이런 말안 하거든요. So we need to give ourselves some self credit, everyone. 그냥 아침마다 출근길에 막 정체도 있고, 또 지하철도 복잡하고, 이렇게 좀제 시간에 자리를 지키는 것만 해도 정말 대단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매일매일 또 그렇게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 정말 정말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뭐 대단한 거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 이거 자체로도 너무너무 잘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So honestly, surviving the morning rush hour is a victory in itself. If you made it to your desk in one piece today, you are already winning. So pat yourself on the back, grab that coffee, and let's get this day started, everyone, with this kind of good, good energy. All right, everyone, good morning to you all. I am excited to find out what you're up to this morning, how you guys are getting your day started, because we are live in the studio. 생방송으로 진행하고 있는 모닝 그루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인사가 절실하겠죠? That means that I'm always thirsty for your greeting messages. So do that. Go ahead and send me your messages. 오늘 사연과 신청곡 문자번호 샵 1013으로 받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보이는 라디오 시청하고 계신다면 TBS EFM 유튜브 채널 들어오셔서 댓글로도 무료 참여 가능하십니다. So watch me on our viewable radio by looking for our channel TBS EFM. And I'm just so happy to see that you guys are greeting me this early. 이렇게 일찍부터 인사 건네주시는 여러분 정말 대단하십니다. Ben Sparrow listening from Europe says hello. And Penguin Killer 님도 오셨군요. 안녕하십니까? 우리 Penguin Killer Morning Groover. Young H 모닝 그루버, 굿모닝. 우리 반장님도 굿모닝 인사 건네주셨고요. 우리 배송 반장님께서 굿모닝입니다. 오늘 일이 일찍 끝나서 퇴근이 빨라진 관계로 모그 방송 시간에 운전대 잡고 있어야 돼가지고 출석 인사 남기고 청취 모드로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되세요. Now that must feel good. Having to finish your work shift a little early than usual. So I guess you're now just comfortably driving, listening to your favorite radio show. Such an amazing feeling. Such a great way to start your weekday. 이렇게 또한주 시작이 좋은 느낌이네요. 우리 조국 모닝 그루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해피 라이프 모닝 그루버. Good morning! 안전운전하세요, 모닝 그루버. That is right. Drive safely, everyone. It's always congested. So you just gotta be watching out and be careful if you're driving on the road. 우리 상민님 안녕하세요. Good morning. 우, 체니송 모닝 그루버. Good morning요. 썸머쌤. 벌써 긴팔인가요? 아직 썸머여요라고 해주셨네요. They're asking me why am I wearing long sleeves when it's still summer? 그러게요. 저 오늘 옷을 좀 너무 잘못 입고 왔나? 뭔가 괜히 처서도 지나고 이러니까 가을 가을 해야 될것 같은 그런 느낌. 우리나라는 뭔가 그

Okay, morning goobers. We have a lot to do today. 오늘 또할거 많거든요. 오랜만에 돌아온 Lyrics Gone Wrong 코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So it's been a while, it's been a minute since we have done Lyrics Gone Wrong because we missed out last week. So we have that today. So stay tuned, everyone, and I'll be back to you guys just in a second. It is time to uncover your preferences and also your personality with a single question here on MG Q&A. Today, let me ask you guys this question. What is an item you have been using so long that it is practically worn out? We have a lot of items around us. We have our laptop, our phones, our tumblers. We have so many items, but are you the type of a person who would replace them regularly, who is in for buying new stuff? Or are you the type of a person who would use those items for as long as you can? So let me know about that one specific item that you have been using for so long that it has practically been worn out. 현재 내가 닳도록 오래 쓰고 있는 물건이 있다면 어떤 건가요? 이게 오늘의 질문입니다. 내가 닳도록 오래오래 쓰고 있는 물건. 우리 또 환경 생각하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면 물건을 오래 쓰는 게 사실은 맞기는 해요. 옷도 사실 좀 좋은 거 사서 오래오래 쓰는 것도 좋고요. 그죠? 우리가 막 버리는 옷도 되게 많다고 하잖아요. We just throw away so many stuff, right? We throw away our clothes. We sometimes throw away our electronic devices. But the thing is that it's so important to use those things for as long as you can to protect the environment. 그리고 좀 느낌적인 느낌? 뭔가 F 감성인 여러분들, 아, 뭔가 물건 버리는 걸 되게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세요. 어, 이거는 나의 추억이 묻은 나의 다이어리인데, 어, 이거는 예전에 내 친구가 사다 준 아주 귀여운 손톱 꾸미기 키트인데, 이거 어떻게 버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So people sometimes feel it really hard to throw away stuff because they're just caught up in their memories with those items. So what about you guys? What is that one item that you have been using for so long? For me, it has to be my car, I guess. I've been driving my car for like 10 years and I'm still driving in it. 제가 차를 되게 오래 타고 있어요. 지금 10년 가까이 탔는데 한 14만 정도 탔거든요. 꽤 많이 탄 거 아닌가요? 그죠? 10년 탔는데 14만 정도 탔으니까. 그래서 제 차 되게 오래오래 타고 있는데 지금도 막 차 빨리 새 걸로 막 사고 싶다 이런 생각이 별로 없어요. So yeah, I'm not really in the mood for driving a new car. I'm actually pretty happy and satisfied with my car so far. 적어도 한 20만까지는 타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다음번에 차를 산다고 해도 좀 오래 타고 싶어요. I like that. I guess I have this trait from my parents, I guess. 저희 아빠가 차를 진짜 거의 안 바꿨거든요. 최근 들어서 거의 십몇 년 만에 차를 바꿨는데 그냥 그거를 보고 자라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는 차를 좀 오래 타고 있습니다. 저보다 오래 타신 분 계신가요? 차를? If there is anyone who's been riding their own cars for longer than I did, let me know. 우리 박은혜 팀장님께서는 오랫동안 쓰고 있는 물건이 뭔가 곰곰이 제가 고민을 해봤어요. 왜냐하면 물건들을 많이 버리세요. 예, 딱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뭐 추억 이런 거 별로 상관없이 지저분하면 약간 버리시는 스타일이랄까? So I think she's the type of a person who just can't stand those items lying around and making their place messy. So I think she's good at throwing stuff away. So is there anything that she used for long? 뭔가 오랫동안 사용하는 거? 진짜 감이 안 오는데 우리 감독님은 뭐 오랫동안 사용하시는 게 있으실까요? 우리 박원희 팀장님이랑 또 되게 다르실 것 같아가지고 웬만하면 좀 이렇게 아껴가지고 오래 쓰시는지 아니면 또 반전 아니야? 더 많이 버리시는 거 아니야? 감이 잘 안 와요. 우리 감독님은 굉장히 좀 신비주의셔가지고 노트북을 오래 쓰셨다고요? 몇 년 쓰셨길래 오래 쓰셨을까요? For how long have you been using your laptop? I guess. For 2 years? 2년이요? 아, 오! 대박! 2라고 이렇게 적어주셔가지고 2년밖에 안 썼어? 했는데 2010년? 그 노트북 브랜드가 뭡니까? 뭔데 그렇게 고장이 안 나고. 저 나중에 이따가

알려주세요. Please let me know about that brand of air. 솔직히 그렇게 고장 안 나고 잘만 쓸수 있으면 그거 사죠. 뭐 사기만 하면은 막 2년 만에 고장나서 AS 맡기고. 그렇잖아요. But anyways, going back to our topic. 내가 닳도록 오랫동안 쓰고 있는 물건 무엇인지 문자번호 #1013으로 알려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요금이 부과되고요. If you're watching me on TBS EFM YouTube live stream, leave your comments over there for free. All right. If you want to use something for so long, you gotta have faith. All right. This is George Michael, Faith.

of the Korean Peninsula, three typhoons are currently active at the same time. Among them, typhoon number 18, Saodel, is moving northward. While it is considered unlikely to hit directly toward Korea, the warm and humid air associated with the typhoon could add to the lingering late summer heat. Current temperature outside of our Sangam studio, it is 26.6 degrees Celsius. That is it for the weather for now. Hope you have a great day ahead. And more greeting messages. Dr. Paper Morning Group. Good morning, 하트. 하트, 하트. Good morning입니다. And Penguin Killer says, good morning, Bahi. 출장 왔습니다. 오늘은 인사드리고 이만 자러 갑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So they are greeting all the way from Paris because they are on a business trip. 사진 진짜 근사하게 멋지게 찍으셨다. 야경인데 되게 쨍하네요. 제 핸드폰은 야경을 찍으면 불빛이 엄청 번져요. 그래서 막 사진 찍기 싫더라고요. 왜 이렇게 번짐이 나? 나름 최신형인데 뭐가 이렇게 번지는지 제가 뭐 카메라를 못 만지는 걸까요? But anyways, have a great time on your business trip. 지금 날씨 좀 많이 선선해졌다고 들었어요. 바히에. 아, 바히. 봉조. 별초롱장 모닝그룹. 맛있다고 했더니 친구가 새벽 배송으로 선물을 보냈네요. 너무나 향기로운 모닝이네요. 라고 해주셨네요. So a friend sent you something that you are into eating. Oh, actually drinking coffee. Nice. 이런 친구 정말 좋은 친구네요. You have some good friend. Lucky you. 감동이다 진짜. 사실 요즘에는 좋아한다 그러면은 막 선물하기 되게 쉬운 시대예요. 사실 금방금방 또 배송 오고 당일 배송 오고 이래가지고 그래? 말씀하는 거 하나 시켜줄게. 하, 진짜 세상 부러운 친구분이십니다. 그 친구분도 모닝그룹어신가요? Anyways, 아침에 이 맛있는 커피 드시고 또 출발하시면 더 기분이 좋으실 것 같습니다. You're gonna feel so much better after sipping this cup of coffee sent from your friend. Okay, so today I asked you guys about the things that you guys have been using for so long. 내가 닳도록 오랫동안 쓰고 있는 물건 무엇인지 여쭤보고 있는데요. KC 모닝그룹께서 Good morning, that is my car and my watch. The same as me. So have you been riding your car for longer than I did? I rode my car for 10 years. 9 years, precisely. And I drove around a lot. So what about you? For how many years? Now, morning groupers, in advance, I'm gonna let you know that if you have to respond your car or your laptop or any type of things that you have been using for so long, let me know about the year as well. Like, for how many years have you been using that product, okay? Okay. And your watch also. 시계는 오래 찰 수 있죠, 나름대로. 뭔가 유행 타지 않고 그러면 시계는 사실 딱히 뭐 버리거나 그럴 일이 없는 것 같기는 해요. 고장나거나 이런 게 아니면. 우리 Kim's Fan Morning Group. 겨울에 집에서 입기 딱 좋은 깔깔이가 있는데요. 2004년 사관 후보생 때 보급받은 걸 아직까지 입고 있습니다. So I have this padded jacket that is perfect for wearing around the house in winter. And I'm still wearing the one I was issued back in 2004 when I was an officer candidate. 이렇게 애착 옷이 좀 있기는 있어요. 뭔가 계속 그걸 입어야만 내가 좀 편안하게 느껴지고 버리기 싫고 그런 옷이 있어요. 왠지 모르게 버리기 싫고 그것만 찾게 되고. 우리 킴스 팬 모닝그룹께서는 이 깔깔이가 그런 애착일 것 같긴 한데 아내분께서는 싫어하시는 거 아니에요? 제발 지금 깔깔이 좀 벗어! 새 거 사! 막 이러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런 경우는 종종 봤었어가지고 그것 좀 그만 입으라고 막 저희 엄마가 아빠한테 그렇게 잔소리를 좀 했던 것 같아요. 아빠는 좋아서 입는 건데 그것 좀 이제 그만 입어라 막 이러면서 근데 I don't think you're gonna be able to find that padded jacket elsewhere, right? 이제는 사고 싶어도 그 어디에서도 살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는 더 버리고 싶지가 않겠죠. 아, 옷 이렇게 오랫동안 입는 거 좀 부러운데요. 전 좀 자주 이렇게 좀 갈고 새 거 사고 좀 이런 스타일이어가지고 근데 또 올해는 옷을 거의 안 샀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그냥 있는 거 돌려가지고 잘 입고 있는 것 같습니다. So I guess that is a huge change for me that I didn't buy that many clothes this year. I was trying to wear the things that I have and I don't know, maybe I can wear this longer. Anyways, Morning Groovers, we're talking about an item that you guys have been using for a long, long time that it is practically worn out. 좀

닳도록 내가 오랜 기간 동안 쓰고 있는 물건 어떤 건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모닝그루버들. 하나 정도는 있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좀 나름 부엌에 오래 쓰는 아이템들이 많은 것 같아요. 쓰는 게 아니라 그냥 방치죠. 그래서 특히 뭐 양념장이라든가 제가 또 요리해보겠다고 막 깔짝깔짝 하잖아요. 그러면은 막 후추를 쓰려고 그러는데 2022년 막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1013으로 알려주세요. This is Hall and Oates. You make my dreams.

0: 올해 12살 성민이는 아무로 떠난 엄마를 대신해 새 동생들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1: 엄마 없어도 항상 씩씩하게 지내야 된다? 그 말을 가장 많이 하셨어요.
0: 서툴게 차린 밥상으로 동생들의 식사를 챙겨보지만 넉넉지 않은 형편에 달걀 프라이 하나도 나눠 먹는 동생들을 보며 미안한 마음만 커집니다. 성민이와 동생들의 건강한 내일을 위해 여러분의 마음을 전해주세요. 후원 문의 1544-9599 굿네이버스.
2: More greeting messages from Benny, 무니무니 줄무니 모닝 그루버, and 하진 모닝 그루버. 모두들 good morning입니다. Thanks for greeting me. And for our MG Q&A, what are the things that you guys have been using for a long, long time? 오랫동안 내가 쓰고 있는 물건, 무엇인가요? 꼭 애착 물건이 아닐 수도 있겠어요. 그냥 의도치 않게 오래 쓰는 걸 수도 있으니까요. Sometimes you use an item for a long time unintentionally, so it doesn't have to be an attached item at all. But anyways, let's see what else you have got for this. 우리 찬이송 모닝그룹께서는요, 저는 가죽 잠바요. 약 23년 전에 제가 대학생 때 큰맘 먹고 샀던 건데요. 지금은 색이 바래져서 빈티지 느낌도 나고 작년까지도 입었는데 올해에는 저희 아들이 뺏어갔어요. 아들이 입으니까 또 느낌이 다르네요. So a leather jacket that you have been wearing for I guess like 23 years ago since college. And now the color has changed and everything, so you can wear it in a vintage way. But this year, your son has took it. And I guess your son is wearing it these days. So that will really feel different. 그러니까 좋은 가죽 자켓을 사신 것 같아요. 좋은 거 하나 사셔가지고 관리 잘 하셔가지고 오래오래 입고 계신 것 같은데 이런 거는 좀 타고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거 살기 위한 돈도 필요하지만 그것을 잘 관리하고 깨끗하게 입을 수 있는 능력. 제가 뭐돈 들여서 좋은 거 사잖아요? 뭐 커피 마시는 순간 어머나! 하면서 커피 쏟고 마라탕 먹으면서 국물 흘리고 좀 그렇고요. Some people are just meant for wearing clothes for a long time. Like, I've been talking about this to Park Ni-Timjangnim during the song break. For me, I can't even wear expensive shoes. I tried. I really tried. 뭐, 사실 좋은 거 사서 오래오래 입어라. 이 소리를 저희 부모님한테 엄청 많이 들었어요. 귀에 딱지 생길 정도로. 해봤어요. 안 돼요. 정말. 좋은 구두 같은 거 어디, 뭐, 결혼식 같은

근데 신고 가잖아요? 바로 기스나 있습니다, 아주. 뭐 어떻게, 그냥 신발 신고 걷지 말까요, 그냥? 진짜. 뭐 어떻게 해야 관리를 그렇게 잘하는 거예요? Like, how do you take a good care of your clothes or your shoes? Like, if you have any juicy tips, let me know. So, you know, looking at this answer, it got me thinking. So, are you the type of a person who would buy one expensive outfit and try to wear it for a long time? Or are you the type who would always just continuously just can't stop buying clothes? 여러분들은 하나 사서 이렇게 좀 오래 입는 거 선호하시는지 아니면은 그냥 그때그때 또 버리고 또 새로 사고 버리고 새로 사고 좀 이런 식으로 하시는지 궁금해지기도 하네요. It's kind of related to today's question too. So, if you have any idea on this, do let me know also. 또 이거에 대해서도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등판해 주시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싫증 나는 스타일이에요. 빨리빨리 좀 질려버리기 때문에 옷 같은 것도 막 진짜 좋은 거 맞춤까지 해보고 이랬거든요. 근데 그 맞춤한 옷을 딱두 번밖에 못 입었어요. 막 벌써부터 질려가지고. 그래서 그때그때 자꾸 사는데 아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정답이 없는 것 같아요. I guess there is like no answer to this particular question. It all has to do with your preference, but still let me know. 우리 서비모닝 그룹어 굿모닝 출근할 때 교복처럼 카라티에 청바지를 입는데요. 카라티 안에 반팔인데 얇은 거를 4계절 입어요. 8개인가 입는데 너무 편해요. I usually wear a shirt and jeans to work. It's basically my work uniform. I wear a thin short-sleeved shirt underneath all year round. I have about 8 of them and they are so comfortable. 뭔가 이런 것좀 생각해 볼 만한 것 같은 게좀 뜬금없는 생각일 순 있는데요. 우리가 뭐 억만장자 이렇게 좀 돈이 많아지면은 막 이거 사고 저거 사고 막 명품 휘감고 막 약간 이럴 것 같잖아요. 근데 if you take a look at those CEOs of those big companies, 예를 들어서 뭐 젠슨 황 형님 같은 경우에는 좀 이렇게 비슷한 스타일로 계속 입으시잖아요. 그리고 JYP 그분이 어디 TV에 나와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옷 고르는 시간이 너무 아깝대요. 본인은 자기한테 투자하고 막 아침마다 루틴이 있고 they just have so much to do rather than taking their time to pick which outfit to wear for the day. 그래서 뭔가 그 아우라가 되게 느껴지고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막 백만장자가 되면 난 어떻게 할까? 아, 저는요 옷 고르는 거 되게 시간 아깝고요. 전 지금 뭐 방송도 해야 되고 운동도 해야 되니까 약간 그런 사람이 될지 아니면 막 아싸 이러면서 명품을 휘감게 될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대목인 것 같아요. 우리가 그렇게 부자가 아니어도 사실 일상 사는데 되게 바쁘잖아요. I mean, like if you have like in mind what to wear specifically, if you're good at like wearing clothes, if you know exactly what you want to wear, I guess that's fine. But for me, I actually take some time to consider what I should wear. 저는 근데 그래서 그 고민하는 시간을 좀 아끼는 것도 괜찮다. 차라리 그냥 출근하는 복을 교복처럼 정해놓고 입고 다니는 것도 해볼 만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냥 똑같은 거세벌 사서 돌려입으면 되잖아요. 그죠? Anyways. Morning Groovers, this question for today gets me thinking about a lot of different kind of stuff. So let me know. What is an item that you have been using for a long time? 내가 닳도록 오래 쓰고 있는 물건 무엇인지 문자 번호 샵 1013으로 알려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If you're watching me on our viewable radio, 보는 라디오 시청하고 계신다면 leave your comments there for free on our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This is White Snake. Here I go again.

So about what I mentioned earlier, are you the type of a person who would wear one good outfit for as long as you can, or are you the type who would just continuously buy, buy, buy? And we actually have a response to that question. 우리 체육 부장님께서는요, 굿모닝입니다. 저도 점점 옷 고르는 시간이 아까워요. 근데 이태원으로 출근할 때는 정말 신경을 많이 썼는데, 동네에서 차로 다니니까 진짜 같은 옷을 여러 번 입습니다. 저는 좋아하는 옷은 그래서 두개 사는 편이에요. 그리고 운동화 너무 좋아하는 거는 닳도록 신어요. So I'm starting to feel like even choosing what to wear is a waste of time. I used to put a lot of thought into my outfits when I commuted to Itaewon, but now that I drive around my neighborhood, I honestly wear the same clothes over and over again. And if I like certain clothes, I buy two pieces of them. 그러니까 이렇게 또 이런 사람이 계시네요. 우리 모닝그룹 중에서도 옷 고르는 시간이 아깝다. 우리 체육 부장님은 진짜 그러실 것 같은 게 시간을 되게 알차게 쓰시잖아요. You make sure that you get your morning workout done and you have to go out on a date with your son. You have to get working, you have to prepare for meeting. 정말 문자만 읽어도 그 바쁜 바이브가 보이는데 옷까지 어떻게 또 신경 써서 하나는 고르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냥 옷몇벌 사가지고 그냥 일할 때만이라도 적어도 그냥 같은 거 입고 다니는 거 이거 좀 생활화 아니면 교복이 생기는가. 아, 또 너무 개성화시키는데 너무 제가 이렇게 다 똑같이 획일화 시켜버리나? 아, 근데 갑자기 생각났는데 I have a friend, a close friend of mine.

is a billionaire. 제 친구가 진짜 완전 부자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집들이를 한번 했었어요. 그래서 막 집을 구경을 시켜줬는데 저 옷장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검정색 티밖에 없어요, 집에. 그러니까 뭐 옷이 그냥 검정색 티한 10벌 정도 있는데 뭐 10벌에다가 그냥 청바지 뭐한 5벌? 이게 끝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또 옷을 안 사진 않거든요. 근데 새로 사도 검정색을 자꾸 사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똑같은 옷을 계속 사나. 다뭐 나름의 차이가 있다고 하긴 하는데 갑자기 제 친구가 생각이 났습니다. But anyway, we're talking about an item that we have been using for a long time. 뭐, 옷 얘기도 하고 있지만, 어쨌든 내가 닳도록 오래 쓰는 물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 해피라이프 모닝 그루버가 저는 필통을 정말 오래 쓰고 있어요. 고무 재질이어서 말랑말랑한 촉감이 너무 좋고, 내부의 필기류도 잘 보호해줘요. 무 모양인데, 옆에 붙어 있던 이 파리 세 개는 떨어지고, 무만 남았네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So for me, it is my pencil case. It's made of rubber, so I love its soft, squishy kind of texture, and it protects all my pens and pencils really well. It's shaped like a radish, but the three leaves that used to be attached have all fallen off, so now it's just the radish left. 이거 딱 사진 지금 보내주셨는데, 무인지 몰랐어요.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알았는데, 와. 저 필통 안 들고 다닌 지 진짜 오래되기는 했다. 우리 해피라이프 모닝 그루버께서는 그래도 독서도 하시고 막 이러시니까 이렇게 좀 필기구 이렇게 야무지게 잘 챙겨 다니실 것 같아요. 저 대학교 때도 펜 하나만 들고 다녔던 것 같은데. 필통 고등학교 때 이후로 필통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 고등학교 때 쓰던 필통 아직 집에 있더라고요. 제 집엔 없고 본가에서 뭐 보관함으로 이렇게 쓰고 있더라고요. 애착 필통이죠. 괜히 또 열면 또 기분 좋고 내가 좋아하는 펜들 꺼내 쓰는 그 재미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서비 모닝 그룹업께서는 TMI로 결혼 전과 후로 나뉩니다. So it really depends on whether you're married or not, to answer this question. 왜요? 뭐 결혼하면 다 강제로 버려야 되나요? Did somebody force you to get, to throw everything away? 그런 건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지하고 있는 게 있다면 알려주시겠어요? 여러분들 좋습니다. 계속 이야기 나눠볼게요. 문자번호 샵1013으로 내가 오랫동안 쓰고 있는 물건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Let me know about the things that you guys have been using for a long, long time. This is Journey. Don't stop believing.

0: upgrade your daily routine every morning 7 to 9 a.m. with Morning Brew.
1: Welcome back. It's a happy Monday morning, everybody. How are you all getting your day started? Where are you guys listening to this radio? In Seoul or in Jeju? In Baki? Or in, I don't know, on your business trip? In Japan, China? Where are you guys all listening from? Let me know. 여러분들 어디서 뭐 하면서 듣고 계신지 궁금한 썸머입니다. 생방송으로 진행하고 있거든요. 문자 보내주시면 바로바로 피드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번호 샵1013으로 사연과 신청곡 계속 남겨주시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보이는 라디오도 열려 있거든요. 제가 스튜디오에 에어컨이 꺼진 줄 알고 틀어달라고 하려 했는데 바구니 팀장님께서 에어컨이 안 켜져 있었어? 하면서 들어오셨는데 여기 되게 시원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긴팔을 입으니까 진짜 더운가 봐요, 제가. So I'm feeling like extra hot right now because I'm wearing long sleeves. So I thought that for one second the air conditioner was not working in the studio, but it's working really well. But anyways, I'm still wearing this long sleeves. So continue to watch me whether I end up sweating a lot or not. But anyways, because the second hour will need extra energy for me. 두 번째 이제 코너에서는 좀 더 많은 에너지를 소모할 계획이거든요. 땀이 나지 않도록 좀 조심해야겠습니다. Anyways, morning groupers. 우리 서원탁 모닝 그룹버 인사 주셨네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중한 인사군요. 안녕하십니까, 서원탁 모닝 그룹버. 대단히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Take your seat. Okay, so MG Q&A에서 또 막 답들이 오고 있어가지고 소개해 볼게요. 별초롱짱 모닝그루버는요, 12년 전에 비 오는 날 놀러 왔던 언니가 집에 갈 때 그쳤다면서 주고 간 장우산을 지금도 잘 쓰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니 시간이 이렇게 지났네요. 비싼 우산도 아닌데 아직도 멀쩡해요. I still use a long umbrella that my older sister gave me 12 years ago. She came over on a rainy day and when she was leaving, the rain has stopped, so she left it with me. Come to think of it, so much time has passed. It wasn't even an expensive umbrella, but it is still in perfectly good condition. 그러게, 우산 잃어버리기 되게 쉬운데 이거를 12년 동안 그래도 잘 쓰고 계신 거잖아요. 제가 누누이 생각을 하죠. 우리 인구가 80억 정도가 되면은 우산은 한 40억 개 정도밖에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다 같이 그냥 잃어버리고 또 잃어버린 우산 주워가지고 쓰고 돌려 쓰고 있는 게 아닐까. 우산의 개수는 사람보다 분명히 적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저도 근데 예전에 TBS에서 It was a rainy day and my senior producer, she lended me her umbrella. She actually gave it to me because she said that she has so many extra. And it was an umbrella. It was like a pink umbrella. Like a really vivid pink umbrella with Powerpuff Girls on it. 그 우산을 신기하게 다른 거는 다 잃어버리는데 그 우산은 계속 제가 들고 다녀요. 그러니까 들고 다니는 건 동네에서만 조금 창피하거든요. 너무 형광 핑크색에다가 팝걸스가 들어있어가지고 근데 되게 견고하고 이제 그 선배의 따님의 우산이었는데 여러 개를 받아가지고 하나 가지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 유일하게 제가 잃어버리지 않고 쓰고 있습니다. Other umbrellas that I paid for, that I bought, yeah, I have lost so many of them. 아, 정말 우산은 왜 이러는 건지 잘 모르겠네요. 우리 켄 모닝그루버, 안녕하세요. 저는 DSLR 카메라와 렌즈를 오래오래 쓰고 있어요. 2009년에

손을 덜덜 떨며 600만 원을 주고 샀는데 아직도 고장이 없어요. 지금은 미러리스에 밀려 사용빈도는 줄었지만 많은 추억이 있는 물건입니다. So I've been using my DSLR camera and lenses for a long time. I bought them back in 2009 for 6 million won with trembling hands and they still haven't broken down. 카메라가 진짜 요즘이 아니죠. 옛날부터 되게 비쌌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예전에 우리 그 뚱뚱한 데스크탑 있잖아요. 그게 과거에도 가격이 한 200만 원 정도 나갔었어요. So yeah, those old devices like computers or cameras, they were still expensive like 20 to 30 years ago. 근데 이 카메라 지금 사신 거 사진 보내주셨는데 이게 지금도 그러면 만약에 판다고 하셨을 때 600만 원뭐 이렇게 팔수 있는 건가요? 아닌가요? 그거 잘 모르겠네. 카메라 되게 앤틱한 카메라들은 오랫동안 보관을 해도 사실 그 가치가 되게 올라가잖아요. I wonder if, you know, having these kind of digital cameras for a long time, it kind of uplifts its value. 근데 제가 다른 일을 할때 촬영 현장을 좀 가는데요. 거기에 카메라 감독님이 진짜 한 트럭으로 카메라랑 조명이랑 막 이런 거를 들고 오세요. So he set up the camera and lightings and everything. He has like three cameras and like four lightnings. 그거를 나중에 또 촬영 끝나고 다 접어가지고 막 이렇게 팩해서 가는데, like all of those devices looked really expensive. So I asked him a question. 제가 감독님한테 감독님 이거 다 합치면 차한대 뽑을 수 있지 않나요? 이랬더니 씩 웃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뽑을 수 있다라는 거죠. 엄청 비싼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카메라들이 되게 비싸다니까요. 이거 괜히 막 잘못 건드면 후덜덜이라서 저 근처도 안 가잖아요. 촬영 현장에서. Like I don't even try to touch the camera so that I don't want to break anything and have to pay for everything. 어쨌든 여러분들 또 이렇게 좋은 아이템, 애착 아이템들 많이들 가지고 계시네요. 계속해서 더 이야기 좀 나눠볼게요. We're gonna continue talking more about this later on. So save your messages, everyone. 내가 닳도록 오래 쓰고 있는 물건 무엇인지 생각해뒀다가 보내주세요. Let me know about an item that you're using for a long, long time. Now, this is a song sampled by IVE. Where's After Like의 원곡이죠. 서방서방 이서방을 찾는 노래 아일서방. This is Gloria Gaynor. I Will Survive.

0: It's Gone Wrong segment, everyone. This is going to be a little game where hit songs are brought to life by unexpected alter egos. And the lyrics are going to stay the same, but you have to guess the song title of the song just by listening to these twisted lyrics.
1: 가사가 조금 꼬였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또 스페셜 게스트가 낭독해 드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부캐 게스트가 또 노래 가사를 어떻게 낭독하는지 열심히 한번 들어보시고요. 이 노래 제목 알든 말든 아 이거다 하고 딱 생각이 나셨다면 노래 제목을 딱 맞히실 수 있겠다면 문자번호 #1013으로 정답 보내주세요. So get ready to send in your answers by leaving your comments on our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just by listening to these lyrics. Okay? 오늘은 누가 오셨을까?
0: Today we have a Gyopo in the studio. 우리 교포 선생님이 오셨네. Gyopo Stephanie Kim. 이 스테파니라는 이름을 제가 지어내면서 Oops, I just said it. 뭔가 궁금해졌어요. 요즘에 좀 미국에서 유행하는 이름, 좀 올드하다고 하는 이름 막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So I tried to find whether Stephanie name is kind of trendy these days in America. 근데 딱 이거를 GPT한테 물어봤더니 70년대 미국 여자 이름 9위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현재는 557위로 하락했다고 합니다. 요즘에는 영어 이름 지을 때도 이런 거 다 따지고 지어야 된대요.
1: So you have to like get searching when it comes to coming up with your English name to check whether it's an old name or a trendy name.
0: 요즘에는 뭐 그래서 유행하는 이름 리스트들도 막 있고 막 이러더라고요. But anyways,
1: this is Gyopo from the 70s. 70년대의 교포 스테파니 킴께서 오늘 가사 읽어준다고 하니까 스테파니 킴의 활약 기대해 주시고 listen very, very carefully. 스테파니 킴, take it away.
2: For those who can like really enjoy, like I'd call that champion, you know? Like I would still call that champion. Huh? Everybody's a chukje, I think. You know, like no team picking today. That is like our sukje. Oh my god, I forgot to do my sukje. Ooh. So 우리 멋지르는 사람, today is like so 술래. Oh my gosh, are you gonna be my 술래? Do you wanna be my 술래? Everybody like all together, like in Korean they say bingle bingle ganggang swole, like ganggang ganggang swole. It gets bigger, beautiful, germum is here. No more divided land, just pure positive vibe, my dear. Like round and round, turning like a mulebanga inseng. I'd say that you're like a totally a champion, like so champion. Like, soul이 질리는 you, like a champion. 음악에 crazy 하는 you, champion 인생 즐기는 you. Oh yeah, like life를 즐겨버려. Champion, 니가 like you are like so champion. Do you want to be like you're so champion? Bye.
0: 대표적인 교포 영어죠. 박원희 팀장님께서 굉장히 안 좋아하세요. 우리 영어로 한번 talking about 해볼래?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영어를 할 거면 영어를 하고 한국어를 할 거면 한국어로 해라. 이런 지조가 있으셔가지고 예. 우리 EFM 프로듀서들은 좀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섞어 말하는 것보다는 완전한 문장을 얘기를 하자. But anyways, this is how 교포 speak. And this is like, has become a popular meme these days. 요즘에 막 교포들 나와가지고, Oh my god, I'm so hungry. Are you gonna eat about that? Oh my god, I like your dress. It's like so 예쁘지만 조금 올드해.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한대요. 이게 교포 영어라고. But anyways, this 교포 has been

reading out the lyrics for you, everyone. Like, story mo jinnan saram today is so sule. Everybody like ganggang sule. And you are like so champion. 이게 도대체 무슨 가사일까요? 무슨 곡의 가사이길래. 한번 정답 맞춰주세요. 문자번호 샵1013입니다. 자, 힌트 노래 나갈게요.

Champion, let's get it. That was the answer. Morning Groovers, 싸이 챔피언이었습니다. Good guesses, everyone. 우리 5807 종준님께서 정답은 싸이 챔피언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듣습니다. 반가운 목소리네요. 저는 출근길이고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 아, long time no see. 종준 모닝 그룹아 오랜만에 오셨군요. 잘 오셨어요. 정답까지 야무지게 보내고 가셨네요. 오늘 출근길 완벽할 것이고요. 좋은 하루 보내실 거라고 장담합니다. Thank you for participating. 우리 얼짱님께서는요. 정답은 champion. 크크. 오늘 썸머님이 불어에서 그런지 champion. 이것도 불어로 들리는 magic. Yeah, it kind of sounds like French. Champion, champion. 계속 이러거든요. 아마 뭐 이제 불어 이제 쓰시는 분께서 champion 이걸 계속 반복하시지 않았나. 이 노래 가사 모르면 그냥 옆에서 호응만 해주면 돼요. Champion, champion. 그러면 알아서 왜 소리 지르는 네가? 막 이렇게 할 거예요. 그죠? 정말 신나는 노래가 아닐 수 없어요. Such an upbeat song for sure. Such a hype music. 6489 Morning Groover also sending the answer. 싸이 챔피언이요. 정말 you know 밖에 안 들려요. 완벽한 교포 스테파니님이라고 해주셨습니다. You complimented about 교포 스테파니's reading. Now, if you are not quite confident with speaking English, just say a lot of you know, like. What I mean is that 이것만 반복하시면 돼요. 할 말이 생각이 난다. You know, like, you know, what I mean is that I'm kind of hungry. 이러면은 I am hungry.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괜히 문장이 더 길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따지고 보면 그냥 I'm hungry 이건데 불필요한 수식어들이 정말 많이 붙는 거죠. You know, what I'm trying to say. Yeah, I'm trying to say I'm hungry. 시간 끌기 대작전. 우리 해피라이프 모닝그룹. Today's guest is Stefani Kim, 싸이의 챔피언입니다. 라고 해주셨네요. 정답! 우리 Kim's fan 모닝그룹. 싸이의 챔피언도 좋지만 예술이야가 더 감흥을 주는 듯 합니다. 아, 예술이야 노래 더 좋아하시는구나. 만약에 주변에 성함이 예술이라는 분이 계시면은 그분을 위해서 세레나데를 불러주세요. 예술이야! 예술이야! Such a great song indeed. 우리 별초롱 짱 모닝그룹 싸이의 champion. It's so French. Why does it sound like French? 우리 얼짱님 때문에 저도 이게 불어로 들리잖아요. 근데 저도 예술이야가 더 흥이 업업 되더라고요. 라고 해주셨어요. Wow, really? You guys think that 예술이야 is more upbeat and gives you the extra energy than champion? 비슷한 느낌이긴 한데 어쨌든 싸이 노래 신나는 거 진짜 많아요. Such an upbeat song. Sai has so many of these kind of good music. 우리 해피라이프 모닝 그룹 들으면 넘넘 신나서 흠뻑쇼 분위기 나는 노래 들어도 신나요. So yeah, this song kind of resembles 흠뻑쇼, that festival during summertime. 저 왠지 흠뻑쇼 되게 좋아할 것 같고 많이 가본 것 같죠? 단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진짜 신기하죠? 여러분 저 내향인이라니까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흠뻑쇼랑 뭐 워터밤 이런 거 있잖아요. 오, 한 번 근처도 안 갔었어요. 막 하는데 그 근처에서 뭐 커피를 마시고 이런 적도 없어요. 저는. 근데 이제 가면 또 신나게 놀겠죠. 이게 전형적인 내향인의 특징 아닐까요? 막상 가면 신나게 논다? 아니에요? Anyways, so everybody, the answer was champion by Sai. 이렇게 또 교포가 신명나게 읽어줌에도 불구하고 똑똑하게 맞춰주신 우리 모닝그룹 최고십니다. You guys are such a smart person to be able to guess this twisted lyrics read by Stephanie Kim. Thank you so much, Stephanie. 우리 서비 모닝그룹께서 결혼 전에는 퇴근 후에 데이트도 하고 신경을 많이 썼는데 결혼 후에 잘 보일 사람이 없어요. 깔끔하게만 입어요. 옷까지도 고민하고 하기도 싫고요. 라고. So this is like a continuation from our previous messages. So Sabi Morning Groover would consider like dressing up a lot before getting married and they would always try to figure out what to wear before getting married. But now that they're married, they just try to wear neatly. 이게 데이트할 때 신경을,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남자친구 사귀기 전에는 조금 더 옷에 신경을 쓰고 막 그랬던 것 같은데 Once I start dating, I don't really dress up. I don't know why. 아, I actually know why. 그러니까 꾸며도 별로 알아주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막 꾸민다고 막 예쁘다라고 해주지는 않고 막 화장도 되게 뭔가 신경 써서 했어요. 그러면 오늘 얼굴이 왜 이렇게 핑크색이야? 막 이렇게 물어보고 이러니까 약간 힘이 빠져가지고 근데 또 오히려 제가 막 생얼에다가 막 튜닝 했고 라면 먹고 있고 아니면 뭐 냉면 먹고 막 와 맛있다 염염염염 이러면은 막 아이고 이쁘다 이러면서 막 그래요.
그럼 좀 되게 꾸미기 싫잖아요. 그래서 약간 I felt kind of helpless. It did not give me any motivation to dress up anymore. 뭐 이렇게 옷 신경 써서 입어도 그냥 뭐 청바지에 그냥 티셔츠 입는 거 그냥 그러고 이제 머리 긁적긁적거리면서 스트랩바 긁고 나오면 예쁘다 그러고 꾸미면 오늘 왜 이래? 막 이러고 오늘 얼굴이 왜 이렇게 빨개? 막 약간 갸루 느낌 나는데 막 이러니까 꾸미기 싫어졌어요. 서미모닝 그룹께서는 또 반대로 연애하실 때 한껏 꾸미셨군요. Anyways, this is kind of also another debatable topic. 좀 그래서 덜 꾸미게 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We have some time left, Morning Groovers. So after reading news and giving you guys the weather report, we're going to introduce more of your messages about the things that you guys like to use for a long, long time. 여러분들께서 또 오랫동안 아껴두고 사용하시는 물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더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문자번호 #1013으로 계속해서 사연과 신청곡 남겨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If you're watching me on Viewable Radio, do leave your comments for free over there. Okay, I'll be back to you guys after listening to a song. This is Toy. 뜨거운 안녕.

생각만 해도 진짜 엄한 사람이 갑자기 막 시계 차고 다닌다 생각해보세요. 끔찍하고 너무너무 싫어. 잘 보관하셨다가 나중에 또 자녀분들께 선물해 주실 건가요? 우리 1743 모닝그룹은? 이런 물건 진짜 버리기 아깝습니다. 우리 버리는 걸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박은혜 팀장님도 이런 건 버리지 않으실 거예요, 아마. 그죠? 예. 네. 그래도 인간미가 이렇게 좀 있으시거든요. 좋습니다, 여러분들. 오랫동안 보관하고 있는 아이템 계속 이야기 나눠볼게요. After Echo Smith Cool Kids.

The song that we listened to right after Echo Smith's Cool Kids was Matt Carney's Ships in the Night. 조공모닝 그룹어, regarding our MG20 question answered, 저는 오래 사용한 물건이 아닌 오래 보관한 물건 하나 소개합니다. 오래된 술 캡틴 땡인데요. 예전에 부모님 집에서 짐을 정리하다가 발견하고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 술의 별명이 알코올계 타노스, 숙취가 없는 술이라고 불립니다. 숙취가 없는 이유는 이틀 후에 정신을 차린다고 해서요. 아, 대반전. So I was like, ooh, an alcohol that doesn't have any hangover, but then it turns out it has no hangover because you will feel fine 2 days after drinking this. What a dangerous bomb right here. 뭐 폭탄 아니에요? 이런 거 왜 마셔요? 우리 모닝그루버들. 여러분들이 드셨다는 건 아니지만 진짜 그 숙취 느낌 너무너무 싫지 않나요? 너무 이게 예전에는 막 숙취 막 이러다가 이제는 그 느낌이 싫어져요. 그래서 힘들고 막 아무것도 못하게 되니까 Basically, you're laying down in bed like a zombie and I just hate that feeling. But anyways, so clearly this alcohol is not a cure for any hangover. No, no, no. 이 캡틴 땡이 술의 이름이었구나. 저 몰랐어요. 어렸을 때 I am ground 아마 이 게임이었을 거예요. 그거에서 제가 막 뭔지도 모르면서 캡틴 땡 막 이러면서 막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술의 이름인지는 제가 전혀 몰랐어요. 뭔지도 모르고 그냥 다들 하니까 한 거예요. 아, 이 기세에 술이 이런 게 있었구나. So I guess this is like a type of an alcohol that was popular around like the 80s, I'm supposing. 한 80년대에 유행한 그런 술일까요? It looks dangerous. The color of it looks almost like a whiskey. Ugh. 여러분들, please drink with responsibility, everyone. Alcohol is very dangerous. 여러분들, 좀 책임감 있게, 예, 적당하게 즐길 수 있을 만큼만 마시는 걸로 하도록 할게요. 아침부터 술 얘기하는 게 좀 그렇긴 해요. It feels really awkward to be talking about drinking from the very start of the morning. But anyways, always try to be responsible, everyone. 좋습니다. Morning Groover, thank you so much for your participation today. 여러분들도 공지 상황 나가야죠. 다시 보기, 다시 듣기 채널 어디로 가능할까요? TBS EFM 메인 채널에 오늘 업로드 예정이니까 유튜브 TBS EFM 채널 많은 구독 부탁드리고요. And on the other days, I upload them on our TBS EFM Morning Groove YouTube channel. 너무 어렵죠? 그냥 하다 보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It's only gonna take you a few seconds. 그 양쪽 채널 다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구독을 해주셔야 이 TBS EFM이 살아나고 프로그램 다시 복귀하고 정상화되고 그 한 구독의 의미가 그렇게 크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또 여러분들에게 구걸과 강요를 해보면서 오늘 하루를 좀 마무리하면 어떨까 합니다. It is only the start of the week, everyone. If you're feeling heavy, a little stressed out, you know, just try to survive this week and you're gonna feel so much different and amazed afterwards. 그러니까 여러분들 막 출근하기 싫고 이런 거 알겠는데요. 그래도 또 시간은 또 이렇게 잘 갑니다. 한 주도 좀 무탈하게 건강하게 잘 버텨나가시고 또 그렇게 버티셨다면 스스로에게 셀프 칭찬 해주시고요. Remember what I said in the opening, always have to give yourself a big credit for surviving the day and surviving the whole entire week, alright? With that being said, thank you for tuning in to Morning Groove today, everyone. Follow us on Instagram. Our account is morninggroove.tbs. I really hope you guys will join me again for another live session on Wednesday at 7 a.m. It is time for me to groove out now with a final song by Adele, Rolling in the Deep. This has been Summer. Have a wonderful day. Goodbye, Morning Groovers.

0: TBS EFM.
1: The following public message is brought to you by the Korea Broadcast Advertising Corporation.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Saturday, it was raining like crazy. And on Sunday, the heat wave was really crazy too. 정말 이 상반된 이 토요일, 일요일 날씨 어떻게 잘 보내셨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카페 화장실에 갔는데 어느 화장실에나 뭐 이런 안내문이 많이 쓰여져 있죠. 화장실을 깨끗이 써주세요 라는 안내문. 근데 그 지역이 외국인들도 많이 오는 동네여서 그런지 영어 번역도 함께 쓰여져 있었습니다. So I once went to a restroom at a cafe and they saw the sign 화장실 깨끗이 써주세요. And this the cafe was in an area with lots of international visitors. There was this English translation underneath of that 안내문 화장실을 깨끗이 써주세요. 근데 어떻게 쓰여져 있었냐면요, 이렇게. Please clean the bathroom. 화장실을 깨끗이 써주세요. Please clean the bathroom. You see a little discrepancies in translation there, right? 아, 여기서 커피 마시면 화장실 청소까지 하고 나와야 되는구나. 아, 여기서 커피 마시고 화장실 가려면은 화장실 일본 다음에 청소도 하고 나와야 하는구나. I thought if I have a coffee there and use the bathroom, that means I'm supposed to clean it before I leave. That's what it says, actually. 물론 이제 오역이겠죠, 오역. 잘못 쓰여진 거겠지만. 화장실을 깨끗이 써주세요 하면 뭐 그냥 please keep the restroom clean이라고 하면 되겠죠. Please keep the restroom clean instead of saying clean the restroom bathroom. 그한 언어에서 다른 언어로 번역이 될때그 일단 그 불완전성이 있잖아요. 그 번역에서 오는. 그리고 또이 오역에서 오는 실수가 굉장히 재미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There's certain imperfection when it comes to translating from one language to another. Sometimes things simply get lost in translation. Lost in translation. 저희 코너 이름도 한때 Lost in Translation 있었죠. And sometimes those little misunderstandings and mistranslation can lead to some really funny, misunderstandings. Let me say that again. So little mistranslation leading to some funny misunderstandings. 아주 재밌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제가 찾아본 게몇개 있는데, How about this one? 미끄러우니까 조심하세요. Be careful of slipping. 미끄러지는 것을 조심하세요. It is, literally right. 조심하라는 거죠. Slipping 하는 것을 be careful 하라는 것인데요. 근데 이 미끄러지는 행위를 좀 조심한다는 그런 의미처럼 들리기도 하는데 그 행위 자체를 조심하라. 그래서 제일 이 클리어한 방법은 caution slippery floor 이렇게 적는 게 가장 정확하겠죠. Slippery floor, caution. 그러니까 미끄러우니까 조심하세요. 그다음에 머리 조심하세요.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Be careful of your head. 그렇게 되면은 뭐 이게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마치 당신의 머리를 경계하세요. 이 경계의 대상이 머리를 부딪히는 게 아니라 당신의 머리 자체가 경계의 대상이 되는 그런 느낌이 있죠. So right way to say it would be, watch your head or mind your head. 좀더 그게 맞는 표현이겠죠. 근데 또 굉장히 심플한 거 많습니다. 손 대지 마세요. Don't touch your hands. 본인의 손을 만지지 말라는 건데, 그죠? 이렇게 되면 뭐 심플하게 do not touch 이겠죠. Do not touch. 그 다음에 출입 금지 하면은 no entrance 하면은 입구가 없다라는 뜻이죠. So it would be maybe off limits or do not enter. I don't know. That would be better way to say it. 그래서 참 이런 번역의 어떤 실수에서 오는 그런 재밌는 그런 번역 이 어떤 해석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경험한 재밌는 번역 실수는 어떤 것이 있었는지 굉장히 살면서 많이 보셨을 것 같습니다. So my question today is, have you ever come across a funny translation mistake?

Question to start off the week with. 여러분들 경험한 재미있는 번역 실수. What was lost in translation? Have you ever come across a funny translation mistake? 여러분들 답변 보내주실 곳은 샵 1013 50원의 문자 영역 부과되는 문자창 또는 유튜브 라이브스트림 또는 아까 말씀드린 카카오 오픈 채팅룸에 오셔서 답변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Let's get to song and talk more about what has been lost in translation. This is Divinyls. The song is I Touch Myself.

0: 올해 12살 성민이는 아무로 떠난 엄마를 대신해 새 동생들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1: 엄마 없어도 항상 씩씩하게 지내야 된다? 그 말을 가장 많이 하셨어요.
0: 서툴게 차린 밥상으로 동생들의 식사를 챙겨보지만 넉넉지 않은 형편에 달걀 프라이 하나도 나눠 먹는 동생들을 보며 미안한 마음만 커집니다. 성민이와 동생들의 건강한 내일을 위해 여러분의 마음을 전해주세요. 후원 문의 1544-9599 굿네이버스.

That Divinyl's I Touch Myself was the song that you listened to before the commercial break. So, Monday show, and we've been talking about the translation mistake. 이런 재미있는 번역 실수 보신 적 있는지 여쭤보고 있는데요. I think I've talked about this a long time ago on this show, right? When you know, try to type something, when you use your computer, for that matter, sometimes we have to go back and forth between Korean and English. 보통 영어, 그 다음에 또 한국어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 키보드를 이렇게 쓰면은, 그죠? And when you do that, right, it gets kind of annoying, doesn't it? When you thought that you were on English keyboard and you start typing and then you see a Korean character. And the other way around too. 영어로 쓰고 있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는 막 한글로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So it does, we do get sort of mixed up, you know, thinking that we are on a different language. 그럴 때 보면 굉장히 좀 짜증나죠. 아, 너무 귀찮다. 예를 들어서 이제 if you only speak English, let's say that, right? That means that you have no business of converting your keyboard into another language. 영어만 할 줄 안다면은 다른 언어로 이렇게 키보드를 바꿔야 되는 일이 없잖아요. So those annoying things will not happen for you. 별로 그런 일이 없죠. 그렇게 되면은, 그죠? 하지만은 그건 좀 되게 답답했을 것 같아요. If I said I just know one language, 영어 또는 한국어만 알아서 다른 언어로 이제 바꿔야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면은 물론 편하긴 하겠지만, you know, I see it as a blessing, being able to speak two languages. And knowing means knowing two different cultures. 왜냐하면 두 가지의 언어를 안다는 것은 또 두 가지의 문화에 익숙하고 이 노출이 되어 왔다는 그런 뜻이기도 하니까요. 그렇죠? So, lost in translation. Such a beautifully put phrase, don't you think? Lost in translation. 뭔가 번역을 하면서 뭔가 이렇게 소실되는 것, 뭔가 omit, skip 되는 것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것 같은데. So we are talking about that, okay? 제니님께서 오늘은 이구 영어의 확장판. As you know, we learn English expressions every Wednesday. That's why we call every Wednesday Hump Day 이구 영어, EQ 영어, right? But I guess, yeah. 월요일부터 약간 좀 영어 그런 그 모드로 너무 들어갔나 싶기도 합니다만. It's never too, you know, too much. To learn more English, right? 노래 듣고 와서 또 여러분들 답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악뮤의 곡인데요. 사람들이 움직이는 게

사람들이 움직이는 게 악뮤. 예, 곡 듣고 왔습니다. Here's one from Jenny님 who says 친구랑 놀다 어울리다가 play가 아니라 hangout이라는 것을 처음 알았을 때 신선한 충격이요. 장난감 같은 걸 가지고 놀 때 play. So I played with my friends. 조금 어색. I hung out with my friends. Good expression. Yes, I guess more precise expression would be hang out, right? 근데 play를 얘기해도 뜻은 통하긴 합니다. I think here's something that I kind of try to think about. You know, 그런 이 광고 유튜브나 그런 어떤 광고를 보면은 절대 그렇게 말하면 안 돼. 막 그런 약간 광고 좀 보시죠. Don't ever say something something in English, right? That's not, you know, precise expression. 근데 저는 그거에 대한 조금 그런 게 있어요. 왜냐면 너무 안 돼, 절대 안 돼 하면은 뭔가 말하기가 너무 힘들어지거든요. You kind of really become very shy, right? And very conscious about every little thing that you say in a certain language that you're not really comfortable with. 그렇기 때문에 말하는 것 자체를 와 이게 혹시 틀린 건가? 이게 내가 잘못된 건가? You kind of constantly doubt yourself whether you're speaking in a precise manner. 그런 생각을 너무 하면 참 영어 언어를 배우기 정말 힘들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좀 루스하게. 절대 안 되라기보다는 그렇게 얘기해도 뜻은 통해라는 생각으로 틀리더라도 자주 얘기해보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잠깐 든 생각이었는데요. Okay, let's get to a song and be back with the weather report and a lot more during the part 2 of the show. Here is Debbie Gibson, Let's Run Away.

That was 김현철 32도의 여름이었습니다. So I said 20 years ago, right? But I was wrong. It was released in 1982. 거의 그러면 이제 35년 전에 김현철 씨 2집에 수록된 곡이기 때문에 32년이 된 35년 가까이 된 곡인데요. So I just assumed that you know it was maybe a lot cooler back then. 그죠? 근데 뭐 실제로 비교해서는 어떨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죠? 근데 이렇게 더웠을까라는 생각이 해보면 92년도의 여름 그렇게 덥지는 않았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So, as I said, you know, on Saturday we had quite a thunderstorm on Saturday. 그죠? 토요일 날 운전을 하다가 진짜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이 차를 잠깐 세워놔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in the afternoon 정말 비가 많이 오다가 또 일요일 날에는 진짜 엄청 덥고 참그 변화무쌍한 그런 날씨. 와, wow, what a weather we have here in Korea, huh? I thought. 제니님께서는 조용히 내리는 이쁜 비를 보고픈 마음에 신청한다라고 이렇게 하시면서 신청곡 주셨는데 좋습니다. 토요일 그 비를 그좀 너무 많은 비였긴 합니다만은 그때를 생각해 볼까요 한번. 라우브의 곡입니다. Paris in the Rain.

That was Paris in the Rain, Love의 곡이었습니다. So the curiosity got me really kind of digging for more information on the weather in Korea back in 1992. 그때는 더 덥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호기심이 발동을 해서 조금 검색을 해봤거든요. Apparently, it was a lot cooler than the weather that we are experiencing today. 이 8월 달에 서울 평균 기온, 최고 기온을 보니까 최고 기온은 막 그렇게 올라가는 게 32도 정도 이상 올라가는 날이 거의 없었네요. 아예 없었네요. And mostly it was a 28, 29, 30. 그러니까 28도에서 30도 정도 이 8월 달이 그런 온도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So compared to the weather that we are going through right now, it was a lot cooler back then. I'm not sure. I wouldn't just, go and say, it's due to the climate warming, right? 뭐 온난화 때문에 뭐 이런 거다라고 이렇게 뭐 말하진 않겠지만 확실히 온도 차이가 나네요. That's why I guess 김현철 The song 32도의 여름 meant quite a hot summer day. 그렇게 좀 나름 결론을 내려볼까 합니다. 괜히 오늘 주제도 아닌데 제가 호기심 발동해서 이렇게 또 이런 얘기를 하게 되었네요. 노래 듣고 와서 오늘 또 주제에 돌아와서 계속 이야기해볼까요? 딕펑스와 전지윤입니다. Soulmate.

That was Alex 화분이었습니다. As I was listening to 화분, I reread the message sent in by 7582님. 제가 조금 잘못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So the plan that was supposed to bring to class is re-ruo. 그러니까 결국에 그게 이제 스킨 답서스 그 이 배달이 된 거 스킨 답서스가 바로 그 리루어 그러니까 배달을 제대로 해준 거네요. I kind of misunderstood. 근데 이제 7582님은 그게 리가 녹색이니까 green radish 그러니까 무 같은 거 아이들이 이제 키워서 그걸 또 수확할 수도 있으니까 무 같은 게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더니 알고 보니까 이 스킨 답서스가 온 거죠. 맞는 게 온 건데 사진을 올려주셨는데 아, this is a skin답서스. 오케이. 그냥 아이들이 쉽게 키울 수 있는 잎사귀 파란 그런 식물인데 오케이. Got it now. 제가 처음에 잘못 이해해서 이렇게 사진도 올려주셨네요. This is what skin답서스 is. Definitely. 오케이. 감사드리고요. 베니님도 역시 사연을 올려주셨는데 It's all kind of in different languages I can't really quite get. 근데 이제 음식점 같은 데서 meatball 같은 meatball이 Paul is dead라고 이렇게 번역이 된 그런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So it looks like a buffet at a hotel and the meatball is translated as Paul is dead. Dead. I guess there must have been some sort of misunderstanding, you know, lost in translation, going back and forth.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진은 Syrian paralysis cheese라고 돼 있는데, although I can't quite catch the meaning behind it,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습니다. 뭔가 이렇게 음식을 또 번역하는 데 있어서도 황당한 오류가 정말 많이 있죠. 저희 너무 잘 알죠, 그거는. 베니님께서 신청해 주신 곡은 있는데요. 곡이 있어요. 근데 어떤 곡이냐면 빛과 소금의 곡입니다. 예전에 이제 이소라 씨도 리메이크를 했던 곡인데 빛과 소금 버전이 저는 참 좋더라고요. It was composed by one of the members of 빛과 소금 한경훈 씨, the guitarist of the band. 들어볼까요? 빛과 소금 내 곁에서 떠나가지 말아요.

빛과 소금 내 곁에서 떠나가지 말아요. What a lovely song that is. 참그 한경원 씨가 작곡하신 곡을 참 좋아했는데 it's one of those songs that he composed that I really love from 빛과 소금 collection. 퇴근하는 프로도님께서 생각해보니 코로나 시절에 외국에 살았는데 스몰톡 문화에 익숙하지 않았던지라 지나가던 동네 아줌마가 제가 한국에서 가져온 마스크 끈을 보면서 I like your mask strap 하길래 찐으로 그 마스크 끈이 마음에 든줄 알고 한 뭉탱이 가져다 줬던 기억이 그분 당황하셨을 듯. So I was living abroad during the COVID time, and I wasn't really used to the culture of small talk. But one day, a woman in my neighborhood walked by and said, "I like your mask strap, and that I had brought it from Korea." And I genuinely thought that she really liked it, so I brought her a whole bunch of them as a gift. 그렇죠. 외국인들이 그래요. 이렇게 지나가는 말로 별 의미 없이 I like your bag, I like your shoes 그런 얘기를 많이 하긴 하죠. But in a way, 그렇게 가져다 주셨다면 또 그런 걸로 또 친근함이 어떻게 되면 이제 업그레이드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더 가까운 사이도 될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보는데 아니면 말고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재밌네요. 스몰톡 문화에 익숙하지 않았던. 맞아요. In Korea, I mean, if you say we like certain thing, I like your mask strap, right? That means that you really like them. 그죠? 뭔가 이렇게 hidden motive. There is no ulterior motive of saying something like that. It means that you like it. 그러시면서 퇴근하는 프로도님께서 그 음식 분야의 오역 정말 한국 또그 분야에서 지지 않죠라고 하시면서 몇 가지 이제 그걸 올려주셨는데요. 그 6회 아주 유명하죠. 6회 six times라고 이렇게 오역이 된 경우가 있다고 하고요. 곰탕 is translated as bear 탕, bear soup 그렇죠. 그다음에 닭똥집은

제가 언어상 방송에서 소개할 수 없는 내용이네요. 생고기? 생고기는 lifestyle meat. 생 means life. 동태찌개, dynamic stew. 동태, dynamic stew. 오케이. 참 재밌죠. 감사드립니다. 그런 재밌는 스토리가 있었는데 오늘은 이제 음식 오역까지 가면 또 굉장히 또 다른 이야기가 될것 같아서 제가 자제를 했는데 이렇게 또 소개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하네요. 뽀글님께서 시간을 묻는 영어에 Do you have the time? 처럼 불어에서도 Vous avez le? 라는 표현이 있는데 시간을 묻는 건데요. Do you have the time? 그걸 시간 있냐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노리고 관광지에서 외국 여성에게 그 질문으로 접근하는 남자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허, 그렇군요. Just like English expression, do you have the time? In French, we have a similar expression, "Vous avez le?" to ask someone what time it is. Apparently, some people misunderstand as, if you have time, if you're available. So, some guys at tourist spot actually take advantage of that, with the little linguistic confusion to kind of as a way to approach foreign tourist woman, I guess. 그렇죠. 아님 말고 약간 그런 식으로 할수 있다는 얘기네요. 그죠? 네. 꼭 조심하셔야겠네요. 꼭 알아가셔야 될 표현입니다. Do you have the time? 하면은 지금 몇 시냐? I don't have the time and the time is 그렇게 나 시간 없고 그다음에 지금은 몇 시야라고 이렇게 두개다 얘기해 주면 딱 되겠네요. 명확하겠네요. 그죠? 뽀글님께서 신청해 주신 곡입니다. 모비의 곡인데요. 고 듣고 오겠습니다.

CJ EQ's Daily Playlist with a Story Music Boutique. 오늘은 이 곡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 합니다. It was released in 1994. 2 1과 2분의 1. 그 곡 아시죠? 아주 큰 사랑을 그럼 받았던 곡이죠. 그 곡과 관련된 스토리로 오늘 뮤직 부티크를 준비해 봤습니다. So today's music boutique sort of evolves around this song, sung by Tutu released back in 1994. So this song was originally recorded by another singer. 저는 1과 2분의 1 생각하면은 그 황혜영 씨 그 모습을 생각하잖아요. But 원곡은 다른 분이 녹음을 했다고 합니다. So, but the original singer, her father strongly opposed her entering the entertainment industry. So she never actually got to promote the song. 그래서 녹음 단계의 멤버이셨는데 이분이 녹음까지 마쳤지만 집안의 반대로 결국에는 데뷔를 하지 못하고 황혜영 씨가 그분의 자리에 들어가서 데뷔를 하게 됩니다. So when Tutu actually began promoting this song, 1과 2분의 1, 황혜영 sort of appeared on stage and stepped in. 근데 뭐 들어서 아시겠지만 그 레게 약간 그런 인플루언스가 있는 곡인데 아주 그 당시에는 신선한 충격에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호감을 불러일으켰던 그런 곡이었습니다. 그죠? 근데 아주 흥미로운 비하인드가 좀 있는데요. 하지만 먼저 이 곡을 들어보려고 하는데 for your information, it was a band actually. 김지훈 씨가 보컬리스트였고 but there was a musical sort of a producer figure in that group. 오지훈 씨라는 분께서 작사, 작곡, 편곡을 담당하셔서 사실상 음악적인 어떤 디렉터라의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And then there was another member, you know, 김지훈 and 황혜영. 그래서 이제 두 분의 이미지가 이제 저희 대중들에게 잘 알려진 건 사실이죠. 그래서 먼저 이 곡을 들어보겠습니다. 투투의 곡입니다. 1과 2분의 1.

사실 앨범에 들어갈 모든 수록곡들이 완성이 되었다고 합니다. So they had all the songs ready to be released as their first debut 앨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테이프 LP가 이제 발매되던 시기였는데 이 테이프 한쪽 A-side, B-side 약간 곡수를 맞춰야 되잖아요. 길이를 비슷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But they need one extra song to balance the length of, tapes, A-side and B-side. 그래서 한 곡을 추가한 곡이 바로 이 곡이라고 합니다. Interesting, don't you think? And then they would have their CEO or 대표님 to listen to this song. And he said, okay, this one will be the hit. 이 곡이 분명히 히트칠 거야. 그래서 이 곡을 마지막에 그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만든 곡을 타이틀곡으로 내세우게 돼서 큰 사랑을 받게 됩니다. Just to summarize what I said about this song. 원래는 이제 그 이윤정이라는 보컬리스트가 녹음을 했다고 합니다. 이윤정 was the original vocalist of this song, but her parents were against her making a debut as a singer and going into the entertainment industry. 결국에는 she would not be able to make it debuting as the vocalist of this band. So instead of 이윤정, they found 황혜영 to take her spot, and they would debut together. 여기까지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그원 가수가 아까 이제 잠깐 등장하죠. 노래에서는 이제 대부분 김지윤 씨가 보컬을 담당하는데 that part, very attractive part sung by female vocalist. 그러니까 그 부분이 원래 이윤정 씨가 녹음을 했는데 근데 이윤정 하면은 저희가 떠오르는 분이 있죠. 정말 이 한국 가요사에서 기념비적인 음반으로 꼽히는 그 삐삐밴드의 문화혁명이랑 앨범을 발표했죠. Whenever you think of the name 이윤정, you think of 삐삐밴드 이윤정. So people were very quick to assume that wow, 이윤정 was the founding member of 2TU. 와, 목소리가 좀 다른데 상당히 와, 그런 스토리가 있었단 말이야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삐삐밴드의 곡을 하나 준비해봤습니다. 그 1과 2분의 1의 여성 파트를 불렀다고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이윤정 씨가 바로 이 다음 해 삐삐밴드는 그 95년도에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면 94년도에 투투의 원년 멤버였다가 95년도에 삐삐밴드를 했단 말이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Kind of hard to kind of assume that she would be a part of this band in 1994, Tutu, and then get out of the band due to parents, disagreement, and then move on to BP band and release this song. 뭔가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그런 부분이 있죠.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노래 듣고 올게요. BP 밴드, 안녕하세요.

So, BP Band, 안녕하세요. So, the question is, that voice that you heard, BP Band's 이윤정 and the 투토 1과 2분의 1의 original singer, could they be the same person? As I said, you know, Tutu's debut was in 1994. 그럼 94년에 데뷔를 결국에 못했잖아요. 그 싱어분이 이 1과 2분의 1을. 하지만 그 다음에 바로 이 BP Band로 데뷔를 한다? Just doesn't quite add up. Don't you think? 그래서 사람들이 그게 맞는 거냐? 좀 이상하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And it turns out that 이윤정, original singer for Tutu, 이 동갑내기 절친이었다고 합니다. 이 투투의 멤버들과 오지훈, 김지훈 씨와. 근데 오지훈, 김지훈 씨는 73년생입니다. Which means that the original singer 이윤정 was also 73년생. But 이윤정 of BP Band is not 73년생. She was born in 76. 그러니까 거기서 아 다른 사람일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에 이르는데 it turns out that they are 동명이인. Just the same name, two different person. 완전 다른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약간 오해를 해서 그게 약간 루머처럼 퍼져나가서 people who just assume that, you know, 이윤정 would be that 이윤정 from BP Band. 그리고 이 부모님이 투투와의 데뷔를 반대하셨는데 그렇다면 BP Band와의 데뷔는 어떻게 허용을 하셨을까? You know, people were saying that, you know, if her parents were opposed to making a debut as a member of Tutu. I mean, making a debut as a member of the punk band, the BP Band, would have been probably more of a daunting task for 이윤정, don't you think? 그래서 이윤정 씨 또 생각이 나더라고요. 왜냐면은 she did quite a lot actually after leaving the band, the BP Band. 그래서 본인의 이제 솔로 앨범까지 내고 여러 가지 활동을 계속 이어오긴 합니다. So one of the interesting song that she released was when she formed a band named EE. 배우자분이 이현준 씨라는 분인데 이분도 역시 이제 아티스트, 뮤지션인데 그분이 두 분이 EE라는 활동명으로 밴드로서 이제 음반을 발표했는데 It's very interesting. If you check out the music video of this song, it's very retro. 그러니까 뮤직비디오를 보면은 이게 이제 2000년대에 발표된 곡이지만 이 80년대 음악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상당히 앞서간 레트로라고 해야 될까요? Very advanced retro at the time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곡인데 곡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하나 준비했는데 EE의 곡인데요. Curiosity Kills.

이이의 Curiosity Kills with the vocalist 이윤정. 보글님께서 요즘 발표한 건가요? Voice랑 이 vibe는 good pairing이네요. It was actually released in 2008. And 2008년에 발표된 건데 그 당시에 뮤직비디오가 더 shocking합니다. If you check out the music video, as I said, it's even more shocking because it just feels like 80s video. As you can see, the music style, the dance style is very much like a 80s, you know, synth pop wave, that kind of vibe. And the 뮤직비디오도 역시 완전 완벽하게 싱크를 맞춰서 진짜 복고가 무엇이다라고 이렇게 알려주는 듯한 그런 뮤직비디오였습니다. Please do check it out. So, 황혜영, actually, after Tutu, actually, I mean, she was a huge back then. She was like a fashion icon at the time with all this, you know, cool, you know, coordinations and the fashion style that she brought onto with the band, Tutu. 그래서 이, 황혜영 씨는 그 이후로 이 오락실이라는 밴드를 결성해서 데뷔를 하게 되는데, 근데 오래 활동은 하지 않았지만 굉장히 또 의미 있는 곡을 하나 남기게 되는데 후라는 곡입니다. And another interesting thing is the duo, the male member of 오락실 is 공정환, who is actually a very prominent actor these days. 요즘엔 또 배우로 활동하시는 공정환 씨 아마 찾아보시면 아 이분 아실 만한 분인데 둘이서 이렇게 오락실이라는 밴드를 통해서 이 곡을 발표하게 됩니다. 바로 이 곡인데요. Who입니다.

자, 맞아. 후 오락실 시간이 없어서 마지막 투투곡 하나 더 준비했습니다. 그대 눈물까지도 Hope you enjoys, enjoy today's music boutique story involving tutu and misunderstanding too. Stay cute all day and every day. Here's tutu 그대 눈물까지도.

0: 即将播出中文广播节目《首尔我来了》的重播。
1: 从首尔出发，
2: 聊生活，
1: 聊文化，
2: 也聊我们自己。
1: 这里是
2: 首尔我来了。

如果有如果，如果一切重头，如果你还在。

0: 您正在收听的是 FM 101.3 TBS EFM 华语节目《天涯万里情》。
1: 世界的声音，华人的世界，
2: 天涯放映厅。

0: 行程跟其他的老师。
1: 所以你们其实都看在眼里，对不对？虽然宗哲老师很严格，但是他这么爱你们，有吗？
0: 有
2: 有。

알겠네요. 그 뛰는 날이 되게 빨리 돌아오네요. 예. 근데요, 이제 뭐한번 했으니까 두 번, 세번 이렇게 또 매일같이 발전하는 나 자신의 칭찬을 하면서 열심히 뛰어보도록 할게요. Anyways, morning goobers, with that being said, let's get today's show started. Good morning to you all. Happy, happy live morning groove day. 생방송으로 즐겁게 맞이하는 모닝 그루브 아침입니다. 우리 모닝 그루버 여러분. Alright, morning goobers, are you ready? Put on your seat belt. 만장일 때좀 매시고요. 여러분들 준비가 되셨으면 I'll be back just after a second.

0: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1: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0: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2: Cover your preferences and personality with a single question here on MG Q&A. 우리가 continue to talk about how fabulous we are today. 오늘은 멋진 나 자신에 취해보는 시간 좀 가져보고 싶어요. 우리 모닝그루버들, 여러분들도 스스로에게 좀 취하는 시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질문은 이겁니다. 스스로에게 나 좀 멋진데? 이렇게 생각했던 순간, 솔직히

while turning the steering wheel with only one hand, with only my left hand, I honestly think that I look pretty cool. 유치하죠? 뭔가 한 손으로 이렇게 쫙 펼쳐가지고 막 그 핸들을 감으면서 이렇게 파킹 주차를 할 때 제가 좀 멋있게 느껴지더라고요. 별거 아니긴 한데 걔는 옆에 누구 태우고 이러면은 더 좀 그렇게 하는 경향이 있나? 혼자 있을 때도 마찬가지고 역시 난 주차를 참 잘해 뭐 이런 좀 주차부심이 제가 좀 있어요. 실제로 주차를 굉장히 잘합니다. 원큐에 딱 주차를 하거든요. 뭐 평행주차, 전면주차, 후진주차 다 가능합니다. So I think I'm pretty skilled when it comes to parking. I can do all sorts of parking, everyone. So I feel very proud about myself for doing that. And also, to give you an additional information, I don't even look at the rear view camera at all. 저는 후방 카메라도 1도 안 봐요. 왜냐면 제 차에 후방 카메라가 없거든요. 차가 굉장히 또 클래식하기 때문에 후방 카메라 같은 거 없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사이드 미러를 보고 이렇게 이러면은 이제 파킹 끝입니다. 제가 최근에 뭐 친구 차를 한번 운전을 한 적이 있는데 주차에 후방 카메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고 한번 해볼까 했는데 역시 삐걱대고 막 뭐가 삐삐삐 소리 나는 게 너무 좀 약간 무섭고 약간 이래가지고 아 됐다 사이드미러 어딨어 이러면서 이제 사이드미러 보고 또 띠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 이러면서 파킹했거든요. 그래서 친구가 Oh my god, you don't even look at the rear view camera? How are you doing that? I was like, I'm just used to this. 아, 후방 카메라 좀 안 보는 게 낫더라고 이러면서 또 친구한테 생색 부렸는데 전 좀 그래요. 그럴 때 제가 좀 멋있다고 느껴지고 좀 보태면 걸크러쉬도 느낄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모닝그루버들은 어때요? 모닝그루버 여러분, 스스로가 멋있다고 생각하는 건 나쁜 게 아니에요. It's a normal feeling to feel proud about yourself, to feel cool about yourself. So everyone, don't be shy and just let me know about those little cute moments, alright? 문자번호 샵1013으로 나 좀 멋져! 이런 순간 알려주세요. And also leave your comments on our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for free if you're watching me live. All right, Morning Groovers, focus on yourself. We're gonna now have a listen to Meghan Trainor, Me Too.

0: Sunset Morning Groover 꺄 시원한 생수 같은 생방송 모닝 그루브 시작됐다. 사모노나 태봉이 가끔 몇 년 동안 보고 싶었어요. 두 시간 같이 뛸까요? 에헹 딴따란딴따란따란 뛰어 뛰어 Let's go! 맞아요. 오늘 마치 한 주의 시작인 느낌으로 여러분들 비몽사몽 하시겠지만 You know, some of you might feel a little dizzy not being able to get used to this another daily routine but we are back, everyone. So we gotta focus on the reality. Now we just gotta keep on running and feel energetic all together to start the day, everyone. 이렇게 시작하지 않으면 하루가 좀 힘들어요, 여러분들. 하루가 시작됐구나. 너무너무 졸리다. 이러면서 시작하면은 저녁까지 졸린 거예요. 알았죠? 오케이. 펭귄킬러님께서 난 항상 멋진걸? 이렇게 또 보내주셨네요. So I guess this is regarding today's topic. When do you feel cool about yourself or proud about yourself? And of course, your answer can be like Penguin Killer all the time. Like, I've never felt not cool about myself, ever. I'm always cool. I'm always proud about myself. 이런 attitude 진짜 멋있어요. 바로 king의 attitude, queen의 attitude 아니겠습니까? Now, that is the kind of attitude that we all should have, everyone. We're awesome all the time, okay? 우리 포리 누나, 3712 Morning Groover says, 주말에 조카들이 놀러 왔는데요. 아기들을 태우고 옆에서 운전하는 제가 멋있게 느껴졌어요. 책임감도 느껴지고요.
1: My nieces and nephews came over this weekend and driving with them in the car made me feel so cool and also responsible.
0: 아마 이렇게 생각하셨을 거예요. 와, 내가 또 언제 또 이렇게 커가지고 조카들이 생기고 얘네들 또 태워주고 라이딩해주고 이렇나? 제법 멋지잖아? 이렇게 생각하셨을지도 몰라요. Like you would have thought to yourself, when did I grow up to become an auntie, a responsible auntie, to drive around my nieces and nephews and become this responsible adult? 그러니까 이럴 때 좀 어른스럽게 느껴지잖아요. 저도 뭔가 친구 아기를 봐줄 때나 누구 태워주고 이럴 때 제법 난 또 성공한 성인 여성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친구들도 데려다주고 아기도 봐주고 나 많이 컸다! 막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거든요. 좀 어른스럽게 느껴진다고 해야 되나요? Because I do have a lot of childish moments still. 우리 찬이성 모닝 그룹어 지난주에 홍콩 출장 다녀왔는데 홍콩 바이어 회사 직원이 저희 팀원한테 저를 가리키며 저 영 매니 너네 팀장이냐고 했대요. 그렇게 영하지 않은 저로서는 혼자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 아직 죽지 않았어.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어느 정도 나이를 먹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뭔가 영해 보이시네요. 이러면은 막 좋아하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티를 내지 맙시다, 여러분들. You know, let's just be cool about it. 찬이성 모닝그룹 근데 되게 동안이신 것 같아요. 지난주에 저희가 사진을 받아봤잖아요. So you sent us a picture while you were at Hong Kong Chimsachui, I believe, right? 거기에서 이제 사진 찍어 보내주셨는데 인상도 되게 좋으시고 이러니까 직원분이 되게 좋게 보셨나 봐요. 이럴 때는 낭창하게 I get that a lot 이렇게 한번 해보시는 거 어때요? 좀 자주 듣는 말이긴 한데 이제 아셨어요? 좋아요, 여러분들. 오늘은 멋쟁이 나에 취해보는 거예요. Alright, focus on yourself. 나 좀 멋있는데 싶은 순간 언제인지 문자번호 샵 1013으로 남겨주세요. John Legend, Green Light.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뱅크 IBK 기업은행.
1: 올해 12살 성민이는 암으로 떠난 엄마를 대신해 세 동생들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2: 엄마 없어. 뭐 항상 씩씩하게 지내야 된다? 그 말을 가장 많이 하셨어요.
1: 서툴게 차린 밥상으로 동생들의 식사를 챙겨보지만 넉넉지 않은 형편에 달걀 프라이 하나도 나눠 먹는 동생들을 보며 미안한 마음만 커집니다. 성민이와 동생들의 건강한 내일을 위해 여러분의 마음을 전해주세요. 후원 문의 1544-9599 굿네이버스.

예, 아직은 없거든요. 예, 근데 이따가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주로 아침에 뭔가를 뭐라도 먹고 시작을 하거든요. But then like today I'm completely empty stomach. 이렇게 또 TMI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8시, 9시까지 버틸 수 있겠죠? 배에서 꼬르륵 소리 나지 않겠죠? If you listen really carefully to the radio, sometimes you can hear my stomach sound. 진짜 농담 아니고 약간 보글보글 라면 끓이는 그런 소리가 퍽퍽퍽 이렇게 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잘 들어보시고 그 소리가 오늘 나나 안 나나 한번 감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하진 모닝 그룹 오셨네요. 굿모닝입니다. 조국님 안녕하세요. 굿모닝입니다. 일 마치고 퇴근길에 인사드립니다. 서머 피디님의 주차 실력이 후덜덜합니다. 후방캠도 없이 하신다니 진정한 주차의 달인이십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And now complimenting about my parking skills when you have never looked at it. In your life, in person. 칭찬을 좀 많이 해주셨는데, 제가 한 말만 듣고 이렇게 칭찬을 해주셨군요. 실제로 본 적은 없으니까. 믿거나 말거나겠지만, 진짜 잘해요. 정말 칭찬 감사해요. 우리 조국모닝 그룹어도 주차 잘하시지 않을까요? Because you drive every single day. 굉장히 큰 화물차도 운전하시고 하시니까, 주차 정말 거뜬하게 하실 것 같은데 말입니다. Now, today we're talking about how cool we are. About those moments when you feel like, oh, I think I'm pretty cool. 나좀 멋있는데? 싶은 순간 오늘 이야기해보고 있는데요. Kim's fan morning groover responded to this question. 목표 의식을 갖고 입사 후부터 지금까지 꿈을 위해 한 길만 바라보는 일편단심적인 노력에 대해서 나름 자부합니다. So I take a lot of pride in my unwavering dedication, staying completely focused on my goal and pursuing my dream from the moment I joined the company. And you have sent in the list of certificates that you have acquired for the past few years, I guess. And I'm just amazed by all these efforts that you're making. You never stop trying. You always go for one certificate to another, and you never stop trying, making an effort, and that is just really awesome. 이게 그리고 뭔가 취미로 이렇게 자격증을 따는 게 아니라 내 일을 더 잘하기 위해서 일을 이렇게 자격증을 따는 거잖아요. 이런 거는 우리 킴스팸 모닝그룹 회사에서 알아야 됩니다. 예? 직원이 훌륭하게 이렇게 내 일을 열심히 하기 위해서 자격증까지 따고, 아, 혹시 필수인가요, 회사에서? 아니에요. 이거 자발적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 I think you're doing all of this voluntarily, and this is amazing. Like the CEO at your company should know about this. 제가 다 알려드리고 싶네. 우리 해피라이프 모닝그룹어. 저는 집 근처 식당에 점심 먹으러 갔을 때 필리핀 손님들이 계셨는데 직원분이 음식을 나를 때 공간이 충분하지 않아서 의자를 조금 옮겨달라고 말씀하셔야 되는데 어쩔 줄을 몰라 하셔가지고 도와드렸어요. 간단한 영어였지만 손님들도 직원분도 고마워하셔서 아, 나좀 멋지다 생각했어요. BTS의 Love Yourself 듣고 싶어요. Look at you helping out using your English skills. 아, 이런 것들 내가 누군가를 도와줄 때 when you're just voluntarily helping out someone who seems to need your help. You know, just look at yourself. How amazing you are. 우리가 사실 뭔가 바쁘고 나도 지금 바빠 죽겠는데 이런 상황이면은 그냥 아 모르겠다 하고 눈 감고 이렇게 갈 때도 솔직히 있을 수 있잖아요. And it's not a bad thing because it's not mandatory to help out. But regardless of all that situation, there are people who would use a few seconds to help out. That is an amazing behavior. 정말 멋진 그런 행동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많이 많이 돕고 살아야죠, 여러분들. 이 세상 지구에서 혼자 삽니까? 사람들이랑 같이 살아야 되는데, 보이면 또 도와주고, 그런 멋진 나 자신에 또 한번 취해보고, 그러는 거죠. 아, 나좀 멋져 싶은 순간 언제인지 알려주세요. Let me know about the moment when you felt so cool about yourself. 문자번호 샵1013으로 남겨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요금이 부과되고요. 보이는 라디오 시청하고 계시면 leave your comments on our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Now here is a song going out to the amazing Happy Life Morning Groover BTS Answer. Love yourself. Oh, love myself.

어쩌면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보다도 어려운 게 나 자신을 사랑하는 거야. 솔직히 인정할 건 인정하자. 네가 내 든 적도 누구 너에게 더 엄격하단 걸 네 삶 속에 굵은 나이트 알기 또한 넌 일부 넓게 이제는 나 자신을 용서하자 break it. 우리 인생은 길어 미러 속에서 난 미러 겨울이 지나면 다시 봄은 오는 거야.

Haven't listened to this song in a while. That was BTS. Answer, love myself. Not love yourself, but you might as well just do that. Love yourself, love myself, love ourselves. Let's go. It is all about self-love today. 여러분들 부끄러워하지 말라니까요. 오늘 자신에 한번 취해보는 거예요. 내 스스로 멋진 순간 있잖아요, 여러분들. 소소한 순간이어도. 우리 바구리 팀장님은 어떤 순간에 그렇게 느끼실까? 굉장히 겸손한 분이시거든요. She's very humble. She's such a modest. So I wonder, like, exactly when she would feel like this? 제가 만약에 박은혜 팀장님이라면, 이 회사의 팀장인 나 자신. 내가 팀장이라니. 오늘은 또 어떤 선물을 부려볼까? 약간 그런 생각. 속으로만 약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나 또 회사 팀장이잖아. 막 약간 그런 거? 내가 바로 EFM의 권위자다. Let's go! 그런 생각? 전혀 그러시진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 박은혜 팀장님의 성격상, 네, 좀 눈에 좀 안 띄는 걸 좋아하시고 조용히 behind the scene에서 일하시는 걸 워낙 좋아하시기 때문에 뭐 기획안 같은 거 되게 잘 쓰세요. So she should feel proud about that. 거의 무슨 AI가 쓰는 것처럼 네, 써드리겠습니다. 이러면서 막 이렇게 쓰시거든요. She writes even better than AI. 듣는데 AI가 기분 나쁜 거 아니에요? 이래서 제일 열심히 안 해줄까 몰라. 어쨌든 She writes proposals really really quick and nice and neatly. 그래서 아, 기획안을 정말 잘 쓰시는 분 이렇게 좀 각인이 되어 있거든요. 모든 직원들한테. 감독님 공감하시죠? 그녀의 기획안 아마 보신 적은 없으실 것 같긴 한데 But anyways We're talking about how cool we are. Okay, morning groupers. 얼짱님께서 저는 자칭 맥가이버예요. 돈 아끼려고 집에 있는 것들을 알아서 수리하고 고칩니다. 그런 제가 멋집니다. 얼마 전에는 셀프로 에어컨 필터 교체했어요. 점점 DIY, do it yourself에 빠져드는 중입니다. So I would call myself MacGyver. To save money, I fix and repair things around the house all by myself. And I think that is pretty cool of me. Just recently, I even replaced the air conditioner filter on my own in my car. And I'm totally getting hooked on DIY. 그러니까 이 맥가이버 자화가 잘 몰라요. 근데 어렴풋이 아는 거는 뭔가 이렇게 고치고 막 이런 걸 잘하면 어, 너 맥가이버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맥가이버 세대는 아니어서 잘 모르는데 그것까지는 알아요. 대충 그냥 뭐 좀 고치면 그래서 저 본 적도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좀 잘 고치면 나 맥가이버 같지 않아? 막 이렇게 막 물어봐요. 주변 사람한테. 근데 어떻게 그분이 생겼는지 어떤 시리즈인지 이런 거는 모릅니다. 뭔가 대명사가 됐다고 해야 되나? So MacGyver became a pronoun of someone who's able to repair and fix things well. But I do not know who MacGyver is at all. 어쨌든 우리 얼짱님 맥가이버시구나. 뭐 잘 고치시고. 이런 거 요즘에 유튜브에 다 나와 있어가지고 은근히 따라 해보면 되게 재밌어요. 에어컨 셀프로 교체하기. 필터 이런 거 교체하기. And if you have realized the amount of money that you have saved at the end of the day, it feels good. 아, 이거 만약에 어디 센터에 맡겼으면 한 2, 30만 원 나왔을 텐데 고작 5만 원에 해결했잖아? 이런 거 있잖아요. 여기 그 TBS EFM 감독님들이 은근 또 맥가이버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뭔가 기술 감독님이시니까 뭐가 고장나거나 이러면은 they're able to, you know, step up and fix things for you. Because obviously they're engineers. So they have this basic knowledge about cars and all those type of like repairs. 굉장히 든든하신 분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에어컨 필터를 돈 주고 갈았었거든요. 아니다, 배터리다. 자동차 배터리인데 여기 TBS EFM 출신 감독님이 아, 그거 나한테 3만 원만 주면 알바비 주면 내가 그거 5만 원에 갈아줬을 텐데 이러는 거예요. 진작에 얘기하던가, 그죠? 어쨌든 맥가이버들이 많은 TBS EFM. 0117 Morning Groover. 저는 10월에 오는 위켄드의 내한 공연 예매에 성공했습니다. Oh, you made it to the, you know, getting the ticket for the weekend. Good luck. 어쩌면 여러분들 저는 이런 거 되게 못하거든요. 잘하는 사람들 되게 부러운데 이걸 성공한 사람이 여기 계시군요. 정말 0.01초 컷이었는데 그걸 해낸 나 정말 칭찬해주고 싶어요. 예매할 때만 해도 언제 10월이 오나 했는데 시간이 다가올수록 가을이 정말 기다려지네요. Blinding Light 듣고 싶어요. How are you doing this? So are you supposed to book the ticket with your phone or the computer? Because
Usually we would think the computer is fast, but that's not the case anymore, right? 요즘에는 스마트폰이 더 빠르다고 들어가지고 스마트폰으로들 예매를 그렇게 잘 하시더라고요. 아, 또 얼마나 재밌겠습니까, 이 콘서트. 10월 뭐 금방이죠. 예. 뭐 많이 많이 즐기시길 바라고요. 우리 모닝그루버들도 콘서트 가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콘서트에 가서 이렇게 떼창하는 나 멋지지 않아? 이런 느낌도 마구마구 받으시고요. Alright, here is the weekend blinding lights. Morning Groovers, stay tuned because I'll be back to you guys in a minute with all these kind of fun segments. 제가 노래 큐를 너무 일찍 해버려가지고 이제 들을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감상해 주세요. Music cue.

0: upgrade your daily routine every morning 7 to 9 a.m. with Morning Brew.
1: Welcome back, everyone. You're tuned into the second hour of Morning Groove already. And yes, I'm your host, Summer. Thank you for starting your day with us on Morning Groove. You can tune into our radio show by tuning into 101.3 in Seoul and the surrounding areas. 문자번호 샵 1013으로 사연 혹은 신청곡 같이 남겨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요금이 부과되고요. We have our open chat room, Morning Groovers. If you go on our KTalk app and if you search for TBS EFM Morning Groove, you will be able to join our fun chat room where you can share pictures, where you can say hello, where you can greet each other and everything. It's all that fun, Morning Groovers. So go ahead and check it out.
2: 좋아요, 여러분들. 뭐 혹시 주변에 뭐 생일이신 분 아니면 뭐 좋은 일 있거나 뭐 슬픈 일 있거나 다 좋아요. 저한테 이렇게 계속 공유해 주세요.
1: We're gonna talk about it all together here on Morning Groove, and that is what Morning Groove is all about. We have a song request from a new Morning Groover, 7168 Morning Groover.
2: 굉장히 시크하게 신청곡 하나만 딱 남기셨어요. 좋아요. 이래도 저희는 틀어드립니다. 뭐 이렇게 길게 사연 보내면 틀어주고 막 이런 거 저희는 그런 거 안 해요. 여러분들 뭐 어디 딴 데 라디오 들으시면은 막 길게 보내고 웃기게 보내고 막 이래야 소개해주잖아요. 저희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보내고 싶은 말 하고 싶은 말 다 하시면 좋습니다. 이런 심플한 신청곡이더라도요.
1: Here is 이무진. 잠깐 시간 될까?

Havana und Teletubby Nana. Havana und Nana. Boo! Yeah? This is Havana by Camila Cabello. And this is the favorite room of yours. Your favorite room. 우리 코리안들이 가장 사랑하는 방. 노래방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And we are getting it started with some Latin vibe. 또 중남미 출장 다녀오신 모닝그룹어도 계시고 해서 Why not start our 노래방 with some Latin music with the one and only beautiful Que bonita, que guapa Camila Cabello. This is Havana from Cuba. Let's go. Havana의 온 나나. Let's go. 여러분들 노래방 시작이 되었고요. Of course, I've got a little mission for you. Everybody, before the mission, sing it. Havana의 온 나나. Havana의 온 나나. 보라돌이. Okay, here's a little bit of TMI quiz for you. What did Summer forget today? 오늘의 TMI 퀴즈 정말 쓸데없지만 괜히 궁금한 TMI 퀴즈인데요 오늘 아침 썸머가 무엇을 깜빡했을까요? Because Summer is a very forgetful person I would have to admit So what on earth did she forget this morning? 딱 회사에서 아 맞다! 이러면서 제가 딱 알아차리게 됐거든요 무엇을 깜빡했을까요? And it did feel quite uncomfortable because I forgot about this So what on earth did Summer forget? 알아맞혀보세요 Take a good guess, Morning Groovers Get working! Chop, chop, chop, chop 여러분들 열일하세요 이제 하루만 지나면 주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말을 앞두고 그 주말을 기대하면서 열일해주세요 문자번호 샵1013으로 썸머가 무엇을 깜빡했는지 보내주세요. 정답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So, leave your answers on our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on what on earth did Summer forget this morning? Okay? G1 Jung Morning Groover says, 출근길 차에서만 듣다가 매장 오픈 준비하면서 보이는 라디오 처음 봅니다. 아, hello! 아, 부끄러워요. 갑자기 또 이렇게 대놓고 본다고 하시니까. I feel a little shy because now I know that you're watching me. Oh my gosh. 얼굴 약간 가리고 있거든요. 괜히 부끄부끄 모드인데. 지원장 모닝그룹 welcome. 오, 매장을 운영하시는구나. 매장에서 모닝그룹 틀어주시는 거 어때요? We have reruns. 재방송으로 나가거든요. 3시에서 5시 그때도 매장 운영하시나요? 틀어주시면 좀 창피하시려나? But welcome to the program 우리 지원정 모닝그룹어 오늘 매장 오픈 파이팅 하시고 오늘도 알찬 하루 매장 대박나는 하루 되시길 바랄게요 하바나 온나나 썸머가 뭐를 깜빡했을까요 나나 어머 Maybe there are some hints in the music 알아요? 여러분들? 노래 안에 힌트가 있을지도 그러니까 유심히 생각해보고 한번 들어보시고 정답을 보내주세요 What on earth did she forget this morning? 사실 까먹는 게 깜빡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긴 해요 요즘에 Let's go! We're going to Cuba everyone! This is Shakira Shakira! Hips don't lie 여러분들 솔직히 지금 흔들흔들 하고 계신 거 다 알거든요 I know that you're shaking your hips right now because your hips don't lie This is by Shakira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언니 You make a woman go mad so be wise 네? Body language를 읽어봐 Reading the signs of my body I'm on tonight 아 너무 좋아 너무 오랜만에 들었잖아요 I haven't heard this song in a while And sometimes I feel like I need it Alright, 표현하면 뭐는 거라고 아, 이 노래 엄청 좋아했는데 샤키라 So you used to love this song And now you're not gonna like it anymore? 이제부터 노래 안 좋아하실 건가요? 왜요? 저 때문에? 그러지 마세요 Sing it together with me Yeah, this is Havana Vibe, everyone 전 노래부터 지금까지 계속 Latin Vibe로 가볼게요

0: 여러분, let's go visit Havana. 자, 여러분 힌트 드릴게요. Let me give you a hint about what I forgot this morning. So because I forgot this, I went down to the parking lot again, assuming that I left it in the car. But then it turned out there was nothing in the car. I found nothing.
1: 정말 짱났어요, 여러분. 깜빡해가지고 혹시 차에 두고 왔나 했는데 차에도 없더라고요.
0: We have a guest from 3151 Morning River.
1: 혹시 정신 몸만 오신 거 아니죠? 오늘도 미친 텐션 썸머 PD님 최고예요.
0: 아, 정신을 놓고 하죠. 여러분, 저 그렇게 정신 나간 여자 같아 보여요? 그래 보여요, 여러분들? 그럼 뭐 매번 이게 방송할 때마다 정신 놓고 오는 거네. 좋아요, 여러분들.
1: If that makes you happy, I would leave my mind at home and then just come here. Only my physical body is going to be in the studio so that I can provide you some fun, fun, fun radio show. How about that?
0: 정신이라뇨. 그건 아직고요. 아직도 약간의 그 얇은 정신줄 붙들고 있어요.
1: Okay, so don't worry. I still have my mind. No, I'm all calm.
0: Okay. 아까 우디 노래 신청하신 모닝그룹어 They're always listening with her daughter 3628 모닝그룹어 says 안녕하세요 사용과 신청곡 딸과 가슴 설레게 만들었습니다 하트하트 감사드려요 정답 차키 주고 나오셨군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저도 하트하트 우리 아름다운 딸인가 아름다운 3628 모닝그룹어 하트하트 너무 다행이에요 Thank goodness that you listened to the song that we played for you as that was your song request. So did I left my car key inside my car?
1: 와 정말 아찔한데 왜냐면 저 차키 딱 하나 있거든요. 그거를 두고 차에서 내린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진짜.
0: Oh my god, how are you, like what are you gonna do if you do that?
1: 그건 아니고요. 차키를 제가 오늘 조금 찾긴 찾았어요. I did look for my car key actually. 이것을 깜빡했기에 아 차에 있나 했는데 뭐야 내 차키 어딨어 이랬는데 차키를 제가 스튜디오에 두고 밖에서 제가 뭐 다른 걸 작업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차키를 약간 깜빡한 것도 맞기는 맞아요
0: So it's partially right because I did forget my car key for only like 5 seconds So yeah, you're partially correct but that is not the main stuff that I forgot about
1: 전화하지 마세요 Stop calling me Stop telephoning me Lady Gaga, Beyonce 여러분들 전화 받기 싫은 거 너무 많지 않나요?
0: Stop calling me, okay?
1: 전화하지 마. Don't call me, don't call me. 오랜만에 한번 따라 부를게요.
0: Oh my gosh, this song came out in 2009.

7시 반 사이에는 저희가 할 게 좀 많아요. We have so many things to do. 뉴스도 해야 되고 날씨도 해야 되고 교통 정보도 드려야 되고 그래서 all the fun stuff begins right now. 여러분들이 함께하는 노래방 시간에서 즐거운 일이 벌어지니까 함께 해주시고요. 텀블러라고 해주셨는데 텀블러 예리하시네. 혹시 보이는 라디오 보고 아 텀블러네 이렇게 생각하신 건가요? Kim Span Morning Grover says 핸드폰 Happy Life Morning Grover says 저도 핸드폰 조국 모닝으로 노트북 조국 모닝으로 노트북 여기 있잖아요. 여기 보이는 라디오에 여러분들 이렇게 티가 나네. 보이는 라디오 안 보시죠? 저 보이는 라디오에서 계속 핸드폰 만지고 있었는데 You know, I've been holding onto my phone, I've been holding onto my laptop, I've been working on it. 아, 아니면 아까 잃어버려서 제가 다시 가져왔다고 생각하시는 건가? 저 되게 멀리 살아요, 여러분들. I live really far from here. So that's not the case. 여러분들 보이는 라디오를 보면 정답을 맞출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If you're watching me on a VMR radio, you'll be able to guess the answer pretty easily. 평양냉면님, 미모를 두고 왔다고요? 저 오늘 안 예뻐요? 진짜. How can you say this? I've got my beauty? 근데 이것도 약간 말이 될 수 있겠다. 제가 오늘 본가에서 자고 왔거든요? So I would carry around my makeup kit. And I forgot my makeup kit. 어머, 저는 그냥 일상이 깜빡이네. 그래서 오늘 그 엄마 파우더 바르고 왔어요. 너무 이렇게 모든 정보가 다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민망하다. 그래서 오늘 미모가 좀 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Maybe I look less beautiful today. I look extra beautiful the other time. Anyways, 여러분, 다음 노래가 나갈 때 정답 공개해드릴게요. The answer will be revealed in just a second, Morning Groovers. This is a song dedicated to our 박은희 팀장님. After school, Diva. Diva입니다. Because she is DJ, Diva. DJ 바, the Diva입니다. 여러분들, Diva DJ. 오늘 밤, 매일 밤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오늘 밤, 매일 밤 자꾸 생각나 나는 그대의 Diva, Diva, Diva. That felt good. 나는 그대의 Ow! 좋아요. 여러분, this will be the answer. What did Summer forget this morning? 오늘 아침 Summer가 깜빡한 것은 바로 텀블러입니다. 정답. 지금 그래서 급하게 편의점 가가지고 이 커피를 사온 거예요. So I ran to the convenience store to buy this cup of coffee because I forgot my tumbler. And it felt really unpleasant because I have already prepared a cup of coffee inside the tumbler a night before. So that I can just grab it in the morning and just be convenient. But then I just forgot to bring it. 그래서 너무 억울한 거예요. 아침에 시간이 없잖아요, 준비하는데. 그래서 오케이, 나는 준비된 여성 파워제이니까 미리미리 커피도 타고 냉장고에 넣어놓고 가져가야지 생각을 했는데 그걸 그냥 그대로 안 가져왔어요. 아, 그래가지고 아, 내가 차에 두고 왔구나 이 생각을 했어요. So I ran down to the parking lot to see if I left my tumbler inside my car and there was nothing. 막 바닥까지 체크했거든요. 혹시 내가 빠르게 달려가지고 바닥에 떨어진 거 아닌가? 이러면서 막 바닥을 막 짚었는데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리고 핑크색 텀블러가 아니라 I have prepared another like big giant tumbler because I felt like I needed some extra cup of coffee. 커피가 좀 더 많이 담길 수 있는 텀블러를 그렇게 준비를 해왔는데 그걸 제가 깜빡한 거 있죠. So I forgot about it, totally. 아, 여러분 큰일이에요. Why am I being so forgetful all the time? Looks like somebody's happy. At least we have one morning groover who's happy that they got the answer correct. 9087 morning groover. Yeah! 맞았어요. 아침부터 기분 좋네요. 신청곡 드립니다. 엄정화님의 엔딩 크레딧. 좋아요, 좋아요. 그러니까요, 우리 9087 모닝 그룹어 또 라디오를 풀로 듣다 보면 좋은 일도 생기고 막 그러는 것 같지 않나요? 재밌는 노래방도 듣고 정답도 맞히고 예리하시네. Good job. 오늘의 명예 모닝 그룹어는 9087 모닝 그룹어 AKA 명예 알바생입니다. 아, 오늘 더블로 드릴게요. 우리 9087 모닝그룹어 수당 챙겨 드릴게요. 40만원 드렸으면 좋겠다. Anyways, 나는 그대의 디바 디바 디바 DJ 박미 DJ 박미 Let's go! 1, 2 밖에서 왜 저러냐고 쳐다보시는데 아우 뭐야 눈 안 마주칠래 그냥

여러분, 아침에 정신이 많이 없기는 해요. 아침에 항상 분주하고 바쁜데 we're always busy rushing ourselves, getting prepared in the morning. So don't forget to double check so that you don't forget anything like Tumblr. 제가 이 아침에 출근할 때 꽤나 많은 걸 깜빡했었어요. Last time I actually left my phone in the convenience store. 그래서 편의점에 다시 달려가가지고 찾아갔을 때도 있고 정말 아침에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야 되나 봐요. This is 2pm, Heartbeat, 우리 짐승들 OPPA들이죠? 짐승들 오빠, 저 옥태견 되게 좋아했었는데 여러분들, listen to my heartbeat beating for you, okay? 다 같이 떼창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고등학교에 너무너무 좋아하는 오빠들 여러분들, 2pm 오빠의 heartbeat 들으면서 오늘 코인 노래방은 여기서 좀 정리해볼까 하는데요. Stay tuned, everyone, because I'll be back to you guys in a minute.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박우리 팀장님께서 엔딩 크레딧도 나가야 된다고 조금만 더 떠들라고 하셔가지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I can do it, I can do it. 맞아요, 신청곡은 저희가 또 틀어드려야 되니까 약간 시간 내면 것 같은데 어쨌든 저희는 무슨 일이 있어도 틀어드립니다. That is the ability that we have for our 박우리 팀장님. 박우리 팀장님의 어떤 능력이 있는데요. 여러분의 신청곡은 반드시 나가야 된다라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계세요. She has this responsibility to make sure that all of your song requests are being played. Heartbeat, 그녀의 heartbeat. For you, Morning Groovers, heartbeat beating for you. For your 신청곡이에요. For all your song requests. She's feeling the heartbeat for you, Morning Groovers. 저만 여러분을 위해 심장이 뛰는 게 아니에요. For her, 우리 영양구 감독님도 heartbeat beating for you. Heartbeat beating for you. 10점 만점에 10점. 매쉬업도 한번 해봤습니다. DJ 박우님께서 매쉬업도 같이 제공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함께 해주세요. This is 모아 노래방. 지금 여러분들 뭐 따라 부르시거나 아니면 그냥 흔들흔들 하고 계시는데 그 바이브 오케이 이렇게 끊어진다고요? What a nice mashup by Diva. 우리 DJ 박은희님의 신청곡 mashup 듣고 오셨습니다. This song is dedicated to our morning groovers. 여러분들, 우리 9087. 오늘 명예의 모닝 그룹 버전. 엄정화의 ending credits.

0: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1: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0: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2: 올해 12살 성민이는 암으로 떠난 엄마를 대신해 새 동생들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3: 엄마 없어도 항상 씩씩하게 지내야 된다? 그 말이 가장 많이 하셨어요.
2: 서툴게 차린 밥상으로 동생들의 식사를 챙겨보지만 넉넉지 않은 형편에 달걀 프라이 맛있다. 하나도 나눠 먹는 동생들을 보며 미안한 마음만 커집니다. 성민이와 동생들의 건강한 내일을 위해 여러분의 마음을 전해주세요. 후원 문의 1544-9599 굿네이버스.

고양이의 CSI 모닝 뷰버 텍스트 백. 내 어릴 적 꿈이 여러 개가 있었는데 몇 개나 이루고 살았는지. 인생은 참 살아가기 쉽지 않아요. 하지만 지금까지 살아남았다는 것은 그만큼 강하다는 뜻. 오늘도 열심히 살게요 라고 하셨습니다. Of course, the fact that you're able to get up today early in the morning and get on with your daily routine, whether it has to be going to school or going to work, you're already doing a fabulous job. So give yourself on a pat. 여러분들, 이게 내가 꼭 뭔가를 성취해야만, 뭔가를 꼭 달성하고, 막 성과를 보여야만 내가 대단한 게 아니라고요. 이 아침에 꾸역꾸역 내가 늘상 그래 왔듯이 또 출근하는 것 자체로도 이미 대단한 겁니다. 그 복적복적한 지하철 비집고 들어가가지고, 아, 내릴게요. 막 이러면서 열심히 회사를 가는 내 모습. 정말 자랑스러워 해야 됩니다. So be proud about yourself. Just the fact that you're surviving each day without any difficulties. 8248 모닝그루버, this is a new 모닝그루버. 출근길에 늘 귀가 트여서 외국 여행 가서 앱 없이도 의사소통 되는 그날을 위해서 모닝그루버를 들어요. 근데 요즘 고3 딸이 스트레스로 밥을 잘못 먹어요. 제발 조금씩이라도 밥을 먹고 건강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엄마 목숨보다 사랑한다, 까꿍아라고. Look at you still calling your daughter 까꿍. 고3인데 이렇게 또 사랑스럽게 까꿍이라고 불러주시네요. You must be so worried that your daughter is not eating well these days because of all the stress and pressure I believe that she's going through. I guess that is because of college entrance exam and everything. 그러게요. 이 고3은 참 예민한 시기이기도 하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아서, 막 밥을 안 먹는다고 해서 또 억지로 먹으라 그러면서 스트레스 주기도 좀 조심스럽고, 좀 그런데, 좀 이렇게 내버려 두기에는 또 불안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아, 그러니까요. 몇 개월 안 남았는데 조금만 더 힘내서 그래도 좀 조금이라도 진짜 뭐 아몬드 한 줌이라도 좀 챙겨 먹고 이렇게 좀 입맛이 다시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아, 또 고3 따님분 그리고 또 고3 자녀를 둔 우리 모든 부모님들도 너무너무 고생이십니다. This is such a nice expression. 엄마 목숨보다 사랑한다, 까꿍아. I don't think I ever heard this from my parents ever. 좀 표현을 잘안 하잖아요, 우리가. 제가 부모님한테 이렇게 엄마, 아빠 목숨보다 사랑해 이렇게 얘기한 적도 없는 것 같고, 딱히, 수리마, 엄마가 목숨보다 널 사랑한다.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표현하는 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냥 서로서로 이렇게 좀, 표현을 하다 보면은 오그라드는 것도 조금 줄어들고 지금 제가 부모님한테 이렇게 얘기하거나 들으면 좀 오그라들 것 같긴 하거든요. 아내 버릇해서. So it's good to see that you're always expressing your love towards your daughter.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Thank you for texting. 우리 체육부장님께서 아들과 데이트하러 벌써 나왔어요. 아들이 자기가 노래 신청한다고 보냅니다. 샤키라의 다이다이 러웨어 웨이 다이다이 도로로로 샤키라 하면 또 샤키라 카피 썸머 아니겠어요? 우리 체육부장 아드님 귀가 썩었나요? 죄송합니다. Look at you going out on a date with your son. Should be nice. 오늘 날씨 요정이 되시길 바라면서 즐거운 또 데이트 시간 보내시길 바랄게요. Alright, morning groovers. I'll be back to you guys in a minute. Let's have a listen to Shakira, Burna Boy, Die Die.

That was Olivia Rodrigo with Stupid Song. 선샘 모닝그룹어. 썸머 누나, 이 바쁜 아침에 모닝그룹을 듣고 계시는 우리 모닝그룹어님들 정말 멋지지 않나요? Absolutely. Needless to say, you guys are the best. The fact that you're listening to this show every single day and just being there for me, being there for us, leaving a mark. 이렇게 여러분들 매일매일 꾸준한 청취해주시는 거 정말 멋지죠. 여러분들 칭찬 스티커 진짜 100장, 500장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Thank you always for supporting and thank you for always listening to the show nice and enjoyably. And thank you for tuning in to today's edition of Morning Groove Today. Follow us on Instagram. It is morninggroove.tbs. 여러분들 오늘도 즐겁게 달려주셨는데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시 보기 오늘은 TBS EFM 유튜브 채널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I'm trying to upload here and there. So we have two channels, TBS EFM and TBS EFM Morning Groove YouTube channel. So you might as well want to, you know, subscribe on both channels because you never know when I'm going to upload which videos on which channel. 여러분들 혼란을 드려 죄송하지만 나름대로 저의 전략이에요. 마치 대단한 전략이 있는 것처럼 말씀드리지만 오늘은 어쨌든 메인 채널에도 조금 모닝그룹을 올리고 싶어서 메인 채널에 다시 보기, 다시 듣기 서비스 올려주겠습니다. Anyways, it is time for me to groove out now with a final song by Tame Impala, Eventually. This has been summer. Have a wonderful day. Goodbye, morning groovers!